0: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디자이너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1: Mm-hmm. So, 한복 designers would design hanboks that we wear.
0: 장인들은 그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시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Okay, and hanbok artisans, they would actually make the hanbok. They have the skills to make a hanbok, and this include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0: 네.
1: I see.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at clear explanation. Now, on the 22nd of this month, the play 반야 아재, or Uncle Vanya, where you worked as the head costume director, premier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ow, people are already saying the costumes stole the show. How does that feel?
2: 지난 22일에 국립극장에서 디자이너님의 의상 총괄 감독으로 참여한 이 대형 신작 연극 반야 아재가 막을 올렸어요. 개막 첫날부터 의상이 무대를 찢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0: 그건 좀 너무 과찬인 것 같고 사실 너무 근사한 연출, 근사한 우리 연기자들, 근사한 무대 미술 그런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근사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Okay, I think she's being really humble. So she thinks the praise that she received, the comments, are too much for her. But the direction, the acting of the starring actors, as well as the arts of the stage arts, they were all amazingly beautiful. So she had to meet that standard and had to be amazing as well, which is why this became a perfect project overall. All right, well, I heard you were once a stage actor yourself. When you see actors performing on stage, like in your costumes, do you ever feel that urge to go on stage again?
2: 사실 젊은 시절에 선생님께서도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방송 전에도 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들이 디자이너님의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그 배우의 피 끓는 적은 없을까요?
0: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0분 연극제를 잠깐 네. 했었는데 네. 그때 10분 동안 하는 그 연기 중에 10분 동안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0분 같았어요.
1: Okay. So the days of her acting was way, way in the past. And she actually was part of this 10-minute play last year. And she wouldn't act for the whole 10 minutes. But even that little moment felt like 100 minutes for her. So I guess she doesn't want to act on stage anymore.
2: 그 찰나의 순간도 100분 같았다.
0: 네.
2: 그렇군요.
0: 할 수 있는 것과 네. 하고 싶은 것은 되게 다르다.
1: Okay. So what you can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completely different.
2: 그럼 지금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일 좋다. 연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연기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떨림을 와, 저걸 어떻게 견디지?
1: Okay. Yeah, being an actor on stage is just too difficult. How can you bear that nervousness, that anxiety, anxious feeling that you have on stage is what she said.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our keywords now.
2: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0: 네.
1: The first keyword is, ta-da! Difference!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2: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0: 차이는 저의 어떤 인생 모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부동이라는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서로의 어떤 그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Uh-huh. 다른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Okay, 네. So difference. In Korean, that would be 차이. And it's a life motto for Youngjin as well. But you know, there's that saying, you have to respect the differences that we all have. Okay. All right. So

0: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1: 네, 제가 광장시장에 한복 원단의 그 컬러풀함을 보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0: Really? So you were burned out, but you went to the Gwangjang traditional market, saw some hanbok fabrics, and you were healed. Okay.
1: 그래서 컬러가 주는 어떤 그 저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뭔가 바꿔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용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뭐 춤도 배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복이 궁금했었죠.
0: Okay, so when she saw that fabric, the different colors, she thought her mind and body could be healed, and she wanted to learn hanbok. And she even learned like dances, whatnot, traditional cultural arts from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past. And that's how she decided to learn about hanbok. Moving on. Okay. 그러면 한복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So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to study 한복 디자인?
1: 일단 저는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한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네. 베네쪼 고리부터 배웠거든요.
0: 오케이.
1: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한복에 대한 이해도를 익혔죠.
0: All right, so she first of all went to meet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hanbok, and she learned how to make that top hanbok that you wear when you're a baby, you know. So she learned step by step from an intangible asset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as a latecomer, though, entering the world of traditional artisans, I imagine it wasn't easy. What was it like? 이제 전통 장인들의 세계에서 늦가기 학생으로서 힘든 상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1: 뭐 듣보잡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어떤 일들이 뭐 슈퍼바이저로 일했던 명품에 그렇게 패션 쪽에 일했던 게 지금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그의 시설만 보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지 않고 굉장히 세계적인 시선으로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되게 많은 그런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0: 아, okay. So because she had that experienc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even before as a supervisor of a luxury brand, whatnot, even though people in the beginning said, who is she? We don't know her. She was able to move forward and she wouldn't think of hanbok as a different sort of fashion, but it's all part of that big fashion industry and the field, right? And what she had done in the past, all her work experience, helped her a lot with hanbok design. All right, well, was there a phrase or perhaps a motto that kept you going during like hard times? Could you share it with our crunchers?
2: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과거에 많으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극복하시긴 했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디자이너 김영진의 마음을 다 잡아주고 좀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던 문장이나 모토 있으면 우리 크런처들이랑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네. 저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공연을 보러 가요.
0: Oh, 네. So you go watch like plays yes. when you're in difficult times.
1: 공연을 보면 일단 그 극장에서 주는 극장 안에 내가 객석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저를 좀 정화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
0: Oh. So the quiet stillness that you feel as an audience in the play, sitting down, ready to watch the play, it sort of purifies you. Okay. Interesting.
1: 또 뭐 전시도 보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네.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도닥여주는 것 같아요.
0: What a great way. She also goes to watch exhibitions. So she would take her thoughts away from the things that make her, you know, suffer or the difficult thoughts that she has. She would get rid of it as she watches plays and exhibitions.
2: 그럼 문장이나 모토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시는 거네요.
1: 네.
0: Okay, so she would move herself actively to watch plays and exhibition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o overcome them.

0: right, moving on then. Your brand name is 차이. Does it mean difference? 이 과정을 겪고 만든 브랜드 이름이 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difference의 의미일까요?
1: 네, 맞습니다.
0: Oh, okay. It is.
1: 네. 왜냐하면 그 패션을 하고 제가 한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것을 이루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이 차이를 꼭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성, 유니크함이 또 이 차이 안에 있잖아요.
0: Of course.
1: 네, 그래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했습니다.
0: So, you know, differences. It's always the small differences that lead to big differenc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hanbok design and fashion. And uniqueness is within that word as well. So she wanted to use this as her brand name. Okay,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unique difference only 김영진 can create?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디자이너 김영진만의 독보적인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참
0: 그
1: 어려운
0: 차이, 네, 네, 작은 차이.
1: 좀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라든가 뭐 어떤 그 내 옷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 그게 제 힘이 아닐까요?
0: Okay, very nice. So she often gets praised for her sense of color, that color, and she constantly modifies and changes the designs she has moving forward to make them better. And that is the small difference that only designer Kim Young-jin displays and has. So if you had to describe what hanbok was to our global listeners in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글로벌 청취자분들에게 한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1: 정체성.
0: 아, 오케이. 정체성, identity. Why is that? 왜 그렇죠?
1: 한국 사람이 입는 어떤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네. So this is the costume or clothes that Koreans wear. And so it's a way of expressing our identity.
1: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네.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0: Okay. So when you went to England, you were wearing the hanbok.
1: 근데 뒤에 학생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0: Oh, and students were following her from behind. Okay. 네.
1: 자기가 패션 전공하는 네. 학생인데 이런 옷을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개성 있고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제 옷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0: 네. So the students were actually majoring in fashion design and they were amazed to look at hanbok saying they've never seen anything so unique like this and they were so interested in what she was wearing.
1: 제가 그때 영국 레이스하고 네, 한복의 원단을 믹스해서 입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0: So her hanbok was a mix of the English laces and the fabric of hanbok. And that mix, the combination, was really appealing and interesting in those people's or students' eyes. 그래서 정체성이다. All right, so hanbok would be identity, 정체성 in Korean, as Youngjin just explained, and she shared her own personal story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The second keyword is authenticity.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골라주셨죠?
1: 진실됨, 나다움, 그게 제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나다움이 없으면 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 나다운 게 뭐냐, 그거는 진실함인 것 같아요.
0: Okay, so authenticity, that's really about being your true self. When it comes to fashion and designing, if you're not yourself, then you could feel embarrassed, you know? So that's what authenticity is about, being yourself.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keep traditional lines while adding bold and even modern elements to them. Did people in the traditional hanbok industry, like in the beginning, react negatively, perhaps? 디자이너님의 한복은 전통의 선을 지키면서도 또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가미가 돼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전통 한복 업계에서 눈총을 보내지 않았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땠나요?
1: 처음에 물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성을 얻었다고 하는 건 네. 항상 그 근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서 이게 뭐 전통 당에서 오건 원삼에서 오건 네. 어떤 그런 베이직을 네.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탐구하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할 말이 좀 많았어요.
0: 네네. So she always had justifications to those who had reacted negatively to her because she always had that basic roots, that basic foundation when it came to her hanbok design. She would explore by herself what the traditions are before designing. So she had a lot to say to them.
1: 한복은 패션이거든요. 계속 시대마다 변했고 네.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All right. So she thought hanbok is of course fashion, right? And it changes over time, over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it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atmosphere and the setting. And she wanted to express that as a hanbok designer. That's amazing.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were worn by global stars like BTS, Tilda Swinton, Naomi Campbell, so and so and on. It became a huge topic worldwide. What compliment or reaction has stayed with you the most? BTS부터 나오미 캠벨, 틸다 스윈튼까지 전 세계 글로벌 스타들이 작가님의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들의 리액션이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네. 그런 그 리액션이나 칭찬 뭐 나오미 캠벨 너무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쪽지까지 남겨주고 뭐 가고 그랬는데 네. 저는 한효주 씨가 네. 되게 인상에 남아요.
0: 네. 네. Okay, so of course, every one of them left good comments. For example, Naomi Campbell, she even left a note for designer Youngjin saying,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this unique design of hanbok. But what really stays with her is what actress Han Hyo-ju said.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나요?
1: 저는 그 배우가 맘씨, 몹씨, 맵씨가 다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0: 우와, 네.
1: 제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뻤어요.
0: I see. So designer Youngjin thinks Han Hyo-ju has a nice kind heart and she is also really able to pull off that look of the hanbok really perfectly in her opinion. So she has everything really when it comes to hanbok and even the personality, the character, and she thought that actress was the most memorable that wore her hanbok design. Okay, 그러면 내 디자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느꼈던 원픽 셀럽도 한효주 씨겠네요.
1: 네, 근데 또 심은경 씨도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입고 자기가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배우는 그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또 김태리 씨도 그렇고 뭐 여러 요 뭐 한선아 배우도 이제 앞으로 제 옷을 입을 거지만 또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0: I see. Okay. Well, even 심은경, who is also in the play 반야아재 or Vanya, Uncle Vanya, also thought a lot about how well she could wear your design of hanbok, right? And also Kim Tae-ri and Han Seon-hwa, who will also be wearing your hanbok too. All these actresses, you can't really pick out one person because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1: Yes.
0: Yeah, and they're able to pull off what you have designed for them. All right. Okay, so through OTT platform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falling in love with the charm of hanbok. hanbok. As a hanbok designer, like when you watch these content, do you instinctively start analyzing the hanboks that you see? I wonder.
2: 요즘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 속 한복의 미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로서 콘텐츠를 보면서 약간 직업병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 않으세요? 한복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1: 많이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안 보려고 그러고요.
0: 아, 네.
1: 그리고 저는 사실 OTT를 보면 다른 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처럼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옷이지만 디테일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옷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0: okay. 네. So you wouldn't watch too much of Korean contents with hanbok displayed in them, but you would watch contents like Crown to see the detail and the different beauty that they display. Ah, okay, all right. And you do also design, I mean, analyze hanboks that you see on content. Okay. Well, do you get inspiration from music when designing?
2: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디자인 작업 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시나요?
1: 그럼요.
0: 오, 네.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1: 네.
0: We'd like to listen to your recommended song. 그럼 저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거죠?
1: 김동률의 희망.
0: Oh, okay. 김동률's 희망 is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that our designer would like to introduce.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죠? Why did you choose this for us?
1: 제가 30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위안을 준 굉장히 위안을 준 음악이어서
0: 네.
1: 곡이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0: Okay. So this song, 희망, Hope by 김동률 is actually a song that she really listened to a lot and found comfort in her early 30s when she was going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Let's enjoy the song together. It's 김동률's 희망, Hope. Stay tuned for more.

0: Thursday's Brunch Club continues with hanbok designer Kim Young-jin. Now we'll open up the third keyword of Brunch Club.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선생님? The keyword is... Ta-da! It's gorgeous! Okay, I love this word.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멋짐, 근사함, 뭐 이런 의미예요.
0: 네. 네.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It means, of course, beauty, something amazing, just like the word means.
1: 제 옷에 누가 이렇게 gorgeous하다, 멋지다, 근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 정말 좋거든요.
0: 아, 그렇죠. If someone says, oh, your designs are gorgeous, your creations are amazing, it feels great.
1: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근사하고 또 멋지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지려고 우리가 옷도 입고 또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So even us, we try to become gorgeous people by wearing beautiful clothes or by learning things, right?
1: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Oh, definitely. So she believes this word, gorgeous, is very important, not only when it comes to design, but also for us human being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You create some of the world's most special hanbok. So I'm curious, what kind of clothes do you personally enjoy wearing?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gorgeous한 한복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평소 어떤 옷 즐겨 입으시는지?
1: 일단은 제가 만든 옷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켓 보시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경옥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당신의 옷을 갖다가 리폼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0: 네, so this is actually a clothes or jacket designed by one of her favorite interior designers, 신경옥, and it was reformed and she bought it from that person.
1: 예,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 옷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쪽지를 이렇게 남겨줬어요.
0: 아, 와우.
1: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다.
0: 네,
1: 이렇게
0: 오,
1: 재밌는 와우. 저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0: Okay,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little note, it's actually a note by 신경옥, the person who designed the jacket, and it says, "What I think is how much I think and how much I behave and act." So isn't this fun? Like. Our designer, Young-jin, likes to wear clothes by designers who has stories like this. 그럼 이런 쪽지는 서프라이즈로 넣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1: 선생님이 네. 본인이 이렇게 만들 때 그 입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길 원해서 미리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0: 서프라이즈네요?
1: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0: 네.
1: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런 걸 하시는 이런 디자이너를 제가 옷을 많이 사고요.
0: 그렇네요. 네. So this designer who's an interior designer, they actually put these notes to surprise the person who buys their clothes. And even though they're not a fashion designer, they create this really fun, interesting costumes.
1: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 옷도 많이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재밌는 디자인.
0: Okay. So she likes to buy clothes from designers that she likes and she finds interesting. And she also, of course, has clothes that she has designed herself in her closet as well.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able to see the screen right now, Young-jin, our designer, is wearing this jacket and on her right chest, there's a really, really cute dog that's hanging on the jacket. So I wanted to ask her, is this your favorite brooch or something? 이제 옷에 제가 아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 브로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최애 브로치인가요? 좀 스토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1: 뭐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이게 작년에
0: 네.
1: 아, 올해 초였군요.
0: 아, 네. 네.
1: 치앙마이의 죽바클이라고
0: 아, 네.
1: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가서 죽도록 일주일 동안 바느질만 하는 거거든요. 밥 먹고 바느질하고.
0: Okay, 네. So it'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got from Chiang Mai
1: 네.
0: from this club called 죽바클.
1: 네.
0: So you would sue until death, basically. Okay.
1: 거기에는 이렇게 공예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0: 아.
1: 요 강아지가 너무 재밌어서 손으로 이렇게
0: 아.
1: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0: 아.
1: 또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0: 그렇구나. And it's actually a handcrafted dog brooch. And she bought it from Chiang Mai from that handcraft club who only sews like the whole day, like eat so, you know. And that's a brooch that she got from there. Oh, it's really cute. 너무 귀여워요.
1: 네.
0: 진짜 시선 강탈 강아지예요. All right. So I couldn't keep my eyes off it. Bu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People's sense of style, you know, changes over time. So how is the style Kim Young-jin admired in her 20s and 30s, in your 20s and 30s, different from what you now consider true style?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취향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에 김영진이 생각했던 멋이랑 지금의 김영진이 생각하는 진짜 멋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0: Didn't change hugely. 네. Okay.
1: 왜냐하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취향이 있죠.
0: Okay. So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That's why your style didn't change too much.
1: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한복이 너무 이렇게 칙칙한 색이 멋지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게 싫어서 굉장히 새로운 색을 아주 밝은 저만의 차이킴의 컬러를 만들었는데
0: So you created your own sort of colorful color for Chai Kim.
1: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어떤 텍스처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취향을 좀 두고 있어요.
0: 오, 네네네. 그러면 컬러보다는 텍스처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다음에 비율이나 라인.
0: Okay. So she would now focus more on the texture more than the color, even lines and proportions. So that would have changed the focus of style. Changed over time for Young-jin. Now, between running your brand and directing costumes for productions, you must be incredibly busy, you know. Have you ever experienced burnout working as a 한복 designer? 브랜드 운영, 그리고 무대 의상 감독까지 하시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을까요?
1: 매번 번아웃 오는 것 같아요.
0: Oh no! Every time 네. you're burned out, that's not good.
1: 네, 네.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약한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0: Oh wow! How beautiful. So she doesn't believe she's a strong person. She's a weak person, but she wants to become someone who would just ride the wind. You know.
1: 네. 네.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0: 네.
1: 이번에 반야제
0: 네.
1: 그 은희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그냥 일을 하며 견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0: Okay, all right. So there is a line from 반야 아재, Vanya, Uncle Vanya. It says you have to just work and just withstand everything that you experience and go over that in the end. Okay, well, is there any like ways you recover or recharge personally? 뭐 이렇게 번아웃이 매일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혹시 극복 방법이나 힐링 방법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목욕을 해요.
0: Oh, okay. You bathe yourself.
1: 예,
0: okay.
1: 예, 예전에는 한증막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Okay. And you also go to Korean saunas.
1: Yeah.
0: Uh-huh.
1: 그러면 가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0: Uh-huh.
1: 그래서 그런 거로 내 스스로가 좀 치유를 한다고 할까?
0: Okay. So she meditates there and she has her own sort of therapeutic time while she bathes or goes to the sauna. Okay. 뭔가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Yeah, when your body feels comfortable and relaxed, your mind is able to relax as well. So those are her ways to recover and recharge. Now, is there any routine, perhaps, like a daily routine that you do to sort of end the day? 그러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목욕제기를 하고
0: 네. bath first. 네. Okay.
1: 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uh-huh. 제가 만든 잠옷.
0: Oh, change into comfy clothes. The pajamas that you made. Okay.
1: 그게 그 전통 그 속바지 로 만든 오가닉으로 만든 면바지를 입고
0: okay. 예. an organic pants 예. that you made using organic fabric. 예. Okay.
1: 그리고 차 한 잔을 장미차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봐요.
0: Okay. And she has a cup of tea, rose tea, and watches Netflix. What do you watch? 어떤 거 보세요?
1: 되게 다양하게 보는데 일단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대물? 시대물을 보면서 일단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옷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상상도 하고 또 재밌는 또 스토리도 이렇게 듣고
0: So you like to watch various content on Netflix, but you like the classics. You watch historical dramas and series. You like to imagine the situations, imagine what sort of clothes that you will create or design. So like listening to you, you sound like a very inquisitive and imaginative person. Is your MBTI N by any chance?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 하시려면 뭔가 이런 시각적으로도 상상을 해야 될 테고 MBTI가 혹시 N이신가요? 뭐뭐 N이잖아요. N 혹은 S인데
1: 그거 네. 누가 보내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 그 중간에 비트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0: Okay. So someone sent her that to try out before, but she wasn't so sure if she was on one side. She's in the middle of all the letters of the MBTI.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e not only designing hanbok, but also archiving its legacy. What kind of inspiration or direction do you hope your work gives future young designers? 이제는 디자이너를 넘어서 한복을 아카이빙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신데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기록들과 옷들이 다음 젊은 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1: 이 포토그래퍼 중에 비비안 마우어라고 내니였어요. 부모.
0: 네.
1: 근데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이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너무 굉장한 작가였던 거죠.
0: 그렇구나. 예. So there's this photographer named Vivian Maurer. She was a nanny. But her film, she's never done an exhibition personally before, but the photos that she's taken was found by someone by chance, and it was people realized that she was a great photographer.

0: the end of each month, grab a seat to hear about artists from artists with insight. A way to wrap up the month with music. Our monthly cafe is here, and he's back in the studio. Jun's 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oo-hoo.
0: Welcome back. 준 씨 여름 좋아해요?
1: 전 너무 좋아하죠.
0: 아 네. 진짜?
1: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해요.
0: 아 네. 진짜요? 그러면 요 며칠 날씨를 좀 좋아했겠네요?
1: 아, 짜증나더라고요.
0: 왜?
1: 너무 덥더라고요.
0: 아, 잠깐만.
1: 이게 비가 와가지고 습해져가지고
0: 맞아 습해요.
1: 여름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상당히 예 힘듭니다.
0: 네. 그러면 준 씨는 좀 약간 캘리포니아의 여름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군요. 네,
1: 약간
0: 좀 건조한데
1: 진짜,
0: 네, 그런 더운
1: 바이브.
0: 네. 오케이. So it's been a month since we've seen Jun. And I was like, do you like summer? And he's like, oh, I love summer. I was like, okay, then you must be happy. He's like, nah. The weather these past couple days has been really annoying. I was like, why? He's like, because it's humid. So, so I was like, then you like Southern California type summer, like dry heat and not humidity. He's like, yeah. Dry hea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likes a little bit more. 이봉봉님은 준님 또 봐서 너무 좋아요.
1: 저도요.
0: Griffin is dropping by to say, welcome back, June.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봐야죠, 뭐. 다음 달도 준치 오면 너무 좋은데 봐야겠죠, 뭐.
1: 인생은 항상 어디로 흘릴지 모릅니다. 네.
0: 도망가면 우리가 좀 잡아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 아니요 도망은 절대 안 갑니다
0: Okay, 네. So I hope that he can come back each month But for now, you know, he's here this week So we get a chance to have him here The seasonal change happens quite often And I want to see if this affects you as a musician 혹시 이제 계절이 바뀌면 사실 이제 시즌송이라는 것도
1: 있죠.
0: 좀 있고 네. 사실 준 씨도 이제 약간 좀 시원한 노래도 좀 있고 이제 가을 노래도 있고
1: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요. 네.
0: 이 계절이 바뀔 때는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티스트 분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이 계절 네네네.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준 씨는 좀 어때요?
1: 저는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때 조금 많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이 사람의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센치해지는 그 감성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서 가을.
0: 네. Okay, so yeah, he agrees. I was like, I have a feeling that because we have a lot of like seasonal songs and our singer-songwriters tend to release seasonal songs. Jun's got a lot of seasonal songs. And I was like, do you feel the seasonal change a little bit more? He's like, he feels definitely from summer to fall. He really gets sentimental in that area. And so he finds himself kind of falling down that as well. Anaga is also dropping by to say just made it just in time for Jun to be in the studio, which is perfect. Oh, wait a minute. But you said that you get really sentimental, but your track Autumn Leaves is actually really sweet. 네, 'Autumn Leaves'는 좀 약간 많이 사랑스러운
1: 맞아요,
0: 느낌인데요.
1: 맞아요.
0: 네. 센치한 느낌보다는
1: 그러니까 감정은 이제 센치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음악에 녹여내는 것보다 저는 좀 그런 기분을 좀 떨쳐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오히려 반대로
1: 네, 그래서 음악은 조금 밝고 좀 희망차고 아니면 좀 러블리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 그 공개되지 않은 곡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곡들은 작년에 쓴 것들은 굉장히 센치하고 좀 되게 다른
0: 오!
1: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곡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올해 가을에
0: 조금 다른 부분
1: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름에 이제 곧 앨범이 어제 녹음이 끝났어요. 제가 전부 다 모든
0: 이봐요. 이게 준 씨가 이렇게 자주 봐야 우리가 이런 수식을 이렇게 막 그때 볼 수 있다고
1: 맞아요. 어제 녹음이 끝나서
0: 본 녹음
1: 네 그래서 이제 여름 시즌에 또 맞는 곡들이 많이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0: 설랑 나올 거예요? 오 좋다!
1: 준비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네,
1: 기대
0: 오케이,
1: 많이
0: 오케이,
1: 해주시면
0: 오케이.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okay. Paulina's dropping by just in time as well. And so I was talking about he has an autumn track called Autumn Leaves. And I was like, excuse me, Jun, but you say you get really sentimental in autumn, but your song Autumn Leaves is actually a very okay, lovey-dovey track for the autumn season. He's like, yeah. So he gets sentimental, but in the past, he tried to kind of balance that out a little bit by trying to make his music something opposite, a little bit more lovely. He did write a lot of more sentimental tracks last year, so he feels that he's probably going to be able to release a lot of that this coming autumn. And he officially finished some recording for some stuff that's coming out soon. I was like, oh my God, he needs to come into the studio this often so we know this stuff like right away. But yeah, it looks like there's some exciting things coming out for us in the next couple of weeks. 너무 잘생겨서 눈을 못 떼겠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You're so good looking. I don't know where to look. 네. Okay. 그러면 여름 분위기 사실 준 씨가 지금까지 여름 분위기 노래들도 꽤 많이 썼는데 좀
1: 달라요.
0: 달라요? 네. 이번 게?
1: 이번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거는 약간 좀 통통 튀고 uh-huh. 좀 발랄하고 상큼 상쾌 yeah,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곡은 약간 좀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고 좀 새드한 곡도 있고 이번에 약간 느낀 감정들이 아 이거 좀 얘기하면서 지금 막 나올까 말까 막 이래가지고 아 어쨌든 되게 느낌이 달라요.
0: 나와 다르구나. 네.
1: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0: 장르들
1: 이번에 또 아 여기까지.
0: 오케이 오케이 노래 나올 때 내가 좀 더 해야지. 네. 오케이. So we are gonna. He says that he's up until now. He's released a lot of like summer tracks that were a little bit more like refreshing, a little bit more kind of like bright and whatnot in his music style. It's very different this time around. He's like, oh, I want to say more, but like, I don't want to spoil it. So it's like, I'm going to stop right there. So I'm going to try to talk about it during the song. So I'll try to get you guys more details. So hold on tight.
1: Stop.
0: But in the meantime, he's here for our monthly cafe. And so we have our part one, which is going to be our artist of the month. So it is May and we have our May artist that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자, 파트 1은 이달의 가수죠, 준 씨. 한국말이랑 영어로 이 코너 소개 좀 부탁해요.
1: 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매달 좀 눈여겨본 가수 혹은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뭔가 이 5월에 나온 5월달이니까 5월에 나온 앨범 중에서 가장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인상 깊게 들었던
0: 오케이.
1: 네, 음악을 제가 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0: 오케이.
1: 왜 제가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민망해 했냐면
0: 같이 피처링해서
1: 네 제가 피처링
0: 아니 우리는 사실 네. 이 코너랑 왠지 뭐 준 씨 우리 얘기 전에 했을 때는 네. 준 씨는 거의 매달 만약에 오신다면 네. 거의 그냥 본인 노래로 도배해도 되는 코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1: 살짝 민망했지만 그런 이제 곡을 준비를 했고 오케이. 영어로도 한번
0: 예, 네,
1: 설명을 드릴게요. Every month, I'll be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0: thongs every time he joined us in the studio. So it's fine that we...
1: 네, 파테코라는 mm-hmm. 프로듀서의 졸음쉼터라는 곡인데요. 피처링으로는 지스트라는 아티스트하고 준이 함께한 곡입니다. 네.
0: 사실 안 그래도 준 씨가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네. 그 찬 지스트 이 분들이 제 느낌 이제 그냥 오로지 리스너의 입장에서는 네. 준 씨의 공백 기간
1: 맞아요.
0: 동안에 네.
1: 엄청...
0: 좀 비슷한 계열의 맞아요. 아티스트 분들이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좀 뉴 제너레이션으로 좀 맞아요. 올라온 맞아요. 아티스트 분들처럼 느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피처링을 했다고 그러니까 파테코 프로듀스님이랑은 이렇게 좀 다 아는 사이인 건가요? 어떻게 그쵸. 알게 된
1: 되게
0: 거예요?
1: 되게 다 좋아하는 형이고 파테코 음흠. 형님은 그리고 지스트 같은 경우나 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0: 아~ 네,
1: 자주 보면서 이제 음악적 교류도 하고
0: 진짜요?
1: 네,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한 사이라서 그 음악도 그냥 뭐 파일이 하나 와요 띡 할래?
0: 잠깐만 우리 그럼 예전에 네. 크루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1: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형태는 크루가 아니고 그냥 그쵸? 이제 친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할래? 네?
0: 왜냐면 네. 예전에 크루 때도 이제 막 거의 그냥 준 씨가 작업실에 있다가 그냥 띡 던져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비트 같은 거 하다가 띵긋띵긋 하다가 그냥 넘기면 이제
1: 그냥 다 어느 정도 완성이
0: 갑자기,
1: 돼 있고
0: 갑자기 네. 막 알아서들 막 이제 올려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다시 보내버리고 막 이랬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요즘도 약간 그런 좀 지인분들이랑도 이렇게 계속 좀 고류가 계속 하게 되는군요.
1: 네, 네.
0: That is so amazing. Okay, so. This is my personal opinion, and I really wanted to ask Jun about this if he ever came into the studio and we got a chance to talk about it. So, in my personal opinion, Justin Chan, who PD님 and I play quite a lot on the show, in my personal opinion, they felt like the new generation of Junes. So, like, it feels like if Jun was a part of a different generation, because I've known him for, like, 8+ years now, it feels like Justin Chan and that era of artists are kind of like coming up in the hip hop and R&B scene, and they have a very similar vibe. And so I was really interested because he did share that when Pateko's track dropped, he did share this on the stories, and I was like, wait, Justin Jr. on the same track?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So I was asking, like, are you guys close? And so he says that, yeah, he's really close with the producer, Pateko, and he's already close with Chan and Jis too. And they just like are literally kind of just in around like he'll be at home or in his studio and then a file will come and then they just end up working together. And he used to do that with his crew too. Like he would be in the studio and then he would just make a beat and then he would throw it to his crew members, even though they're not crew now. Like back then he would just do that. And then like the amazing songs that we had from the crew was kind of as well. So, 자, 이 노래를 그러면 파일이 그냥 띡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작업실 놀러 갔다가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파일이 실제로 띡 왔고 네, 이거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작업을 해놨거든요.
0: 그래서
1: 저는 군대 있을 때 사실 발매가 될 줄 알았는데 발매가 생각보다 미뤄져가지고
0: 좀 미뤄졌고
1: 네, 올해 나오게 된 거고 가사를 보면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라는 의미도 담았고 뭔가 얼른 갔다가 얼른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도 담았고 뭐 졸음쉼터에 대한 의미도 담았고 해서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노래이지 않을까.
0: 오, 네. Okay. So he wrote this while he was getting ready to like serve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So he felt that this song was gonna be coming out then, but it ended up getting pushed back a little bit more than he expected. So in the lyrics, and if you guys listen very carefully, he tried to think about like it was a message to the fans, like please wait for my military services, I'll be back with more vigor. And he also put a little bit of like the rest stop meaning into that as well. 자, 이봉봉님, 저도 이제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다음 질문, 지금 이봉봉님의 질문은요, 우리 노래를 듣고 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최대한 스포일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봉봉님의 질문은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1: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Okay, so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just came in about his upcoming album, and I'm gonna try to warm him up during the song break so that we can try to smell.
1: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0: 신났어요. 나 지금 다음 나올 노래들 최대한 스포일러 받고 싶어요. So what we're gonna do is get a chance to listen to his main pick, which is Pateko's track of 졸음쉼터 or Rest Stop with Just and himself featured on the song. Enjoy this track,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Radio. Okay, I've warmed him up, everybody. It's the Monthly Cafe. I'm trying to distract him as much as possible. It's Monthly Cafe with June. In part one, we got a chance to look at our May song, or the song of the month, and he was able to choose for us Patego's track, Just and himself, featured on the song with 졸음쉼터 or Rest Stop. So, 이봉봉님's question is something that's not going to give us too much information, but still. 너무 궁금합니다. 준님, 이번 앨범에도 피처링이 있을까요?
1: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피처링을 할까? 이제 사실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 부분의 녹음은 사실 다 끝났고 한 곡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녹음이 다 끝났으니까 녹음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okay. So far there isn't. It's just him. But he's known to do a lot of like featurings and collaborations and stuff like that. But he has one song that like might be able to be fulfilled with a artist. And so we get a chance to, you know, look forward to that if that is true. So in our monthly cafe, we have our artists bring in different songs and whatnot. And in part two, we have our new tracks and our oldies. So like our oldies, but goodies. And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at. But June's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part two. 자, 파트 2 소개해 주세요.
1: 네, 파트 2는 제가 자주 듣는 음악들,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동안 제 귀에 좀 많이 들렸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도 많이 들렸던 이제 노래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신곡하고 명곡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좀 연관성을 지어서 나름대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Okay, and in English too?
2: Think of this as a pee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 discovered myself to BG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way.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0: Yes, okay. 잘하면서 뭘... 그래도 지난달만큼은
1: 땀이
0: 안 나네요. 네. 아, 다행이다.
1: 약간 흐를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흘렀고 오늘은 고여 있고 이 차이가 좀 지난. 네.
0: So he last month he was here, like he was literally sweating because he was worried about his English. And yeah, he's doing much better. So you never know if he gets a chance to come in each month, then we may get a chance to see more improvement. But his English is already great. Okay.
1: Thank you.
0: So what songs are we gonna be looking at today?
1: 신곡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okay. 신곡은 준호준이라는 아티스트의 사람이 사랑하면 안 돼요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0: Okay.
1: 사실 준호준이라는 친구는 저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거든요.
0: 어머!
1: 오래전 친구인데
0: 어머!
1: 이 친구가 사실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하고 런던으로 갑자기 갔어요. 20살 이후에.
0: 어머!
1: 네, 갑자기 이제 런던을 갔다가
0: 네.
1: 거기서도 음악 작업을 이제 취미로 계속하면서 미술 전공을 이제 마치고 대학교를
0: 오케이.
1: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썼던 음악들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앨범을 묶어서 내고 있거든요. 요즘 공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노래도 정말 좋고 네 그래서 특이한 이 5월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왜 노래를 선정을 했냐면 엊그제 만났어요.
0: 네네네네
1: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이 생각 자체가 저랑 조금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생각을 제가 얻을 때도 있고 오히려 제가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노래를 들은 거죠. 이 노래를. 그래서 이거 들려드리면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신곡으로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달에도 느꼈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1: 네. 저도 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이런 이 Monthly Cafe의 컨셉은 진짜 딱 방금 준 씨가 얘기한 그런
1: 맞아요.
0: 우리가 어느 인터뷰에 가서 어떤 그쵸. 기사를 네. 뭐 인스타 글이나 어떤 거 무슨 라방을 켜서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네. 우리가 이런 걸 알
1: 수 없죠.
0: 리가 네.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사실 음악은 한 달에 들었던 음악처럼 이게 BGM이거든요.
1: 우리 삶의 거죠.
0: 어, 삶에 나 어제 카페 갔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고, 뭐 이별했을 때 나왔던 맞아요. 노래가 네. 인생의 BGM인데 이런 인생적인 얘기를 준 씨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 코너예요. So 준호준 had, there's a fun story that Jun was telling us about. So 준호준 and him went to high school together. Fun story, 준호준 was a music major in high school, but then all of a sudden was inspired to be a art major in college and decided to go to London to study for art his entire college degree. So just very randomly dropped all music and continued to do art in London. Now, in the years that they spent in London doing art and getting their degree, 준호준 continued to do music, like music on the side, still composed, still did all that stuff. And then as they were coming back to Korea and, you know, started to settle down again, they decided, you know, let me just kind of post all the music that I made and put it on SoundCloud. It decided to blow up on SoundCloud because, you know, the listeners have amazing ears. And so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just start. So 준호준 just started thinking like, okay, then let me just kind of like jumble them up and put them, pair them up together and start releasing them. There's apparently more to come out. And Jun said that they actually met up a couple of days ago for a few drinks. And what he loves about 준호준 as a friend is whenever they start talking about topics, they have very different ideals about each other, and just like what they look at. So if Jun thinks one thing about a topic, 준호준's gonna think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Jun says he's very inspired by that. And so after they met up that day, he was able to listen to a few of the tracks, particularly this one, and it was quite inspiring to him. And so that's why he wanted to bring this for us. And for me, as I was saying, the whole point of our monthly cafe is that, like, I'm never going to be able to go online to like look at an article or an interview from 준호준 or even Jun about this song. Like the whole point of our monthly cafe is like music is the background music of our lives. And we get a chance to hear these fun stories from the artists themselves, which is totally cool. Griffin was complimenting Jun's English tone and pronunciation. Jun Shi, English is great. But the tone of it is wonderful to hear, both speaking and singing.
1: Thank you.
0: Yeah. I have to agree with that one. 어, 좀 두 분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 수 있는 주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뭐 곡에 대한 해석들이었을까요? 곡 뭐 코드 랜디션 같은 거였을까요? 좀
1: 뭔가 장르 자체도 일단은 다르고,
0: 다르고.
1: 네. 그리고 뭔가 이 가사들을 적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르고, 뭔가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뭐 이 친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서 되게 신선하게 올 때가 많아요. 가사든지 뭐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되게 많이 주는 okay. 친구 같아요.
0: So I was asking what, because he mentioned that they always end up seeing very differently to certain things, and I was like, is it like the music rendition that you guys talk about or whatnot? He's like, genre-wise, definitely, and just the way that 준호준 writes lyrics is very different from him, like the approach to lyrics in general. So that's something that he finds very different. And in just regular topics too, they really do come from different POVs, and he's like, oh, that's very inspiring. 다음 곡은 정말 이 올디는 너무 좋은 곡이에요.
1: 맞아요. 이게 올디가 또 이게 있는 게 저희가 준호준이랑 친구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끼리 노래방을 가면 이 곡을
0: 불러요.
1: 무조건 불러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친구랑 사실 뭐 매봉역에 살진 않지만 근처 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 고등학생 때 발매된 노래인데 저희 고등학생 때 그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호선 매봉역이라는 노래를 이제 올디로 명곡으로 뽑아왔습니다.
0: Okay, so the oldie that he chose for today, the oldie but goodie, is Primary's track of 3호선 매봉역, and this is a song that him, 준호준 and like his friends, like whenever they go to singing rooms, because this song came out when they were in high school, they would always sing this song. Now, they don't live at Maebong Station, but they live near Maebong Station. So this was kind of always like their song to sing when they went to singing rooms. So this is the track that he was able to choose because it kind of matches in with the artist for today and also just has a lot of memories tied to this. 오늘은 파테코 프로듀서님도 그렇고 프라이머리도 그렇고 사실 한국은 이 한 2010년 이후로 프로듀서분들이 앨범, 이름을 걸고 네. 앨범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트랜지션의 좀 계기가 뭐였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다양성을 좀 이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양성을 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하는 것도 음악을 소비하는 것도 뭔가 이 프로듀서들 이 개개인 이거의 아이덴티티를 더 많이 보게 됐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엄청 존중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그 영향이라고 봐요.
0: Okay.
1: 아직까지도.
0: 그렇죠. So Primary is a producer. He's not an artist. And Pateko as well. And I'm thinking around like after 2010, we started seeing a slow rise of a lot of producers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and releasing songs as a brand themselves. And I was asking June what he thought the reason for that was, and he says that producers started getting popular, and this is personal opinion, but he feels that the listeners were really curious about the diversity. They love what K-pop was doing with the artists at the time, but there's also like another side of artistry that they were curious about, and he feels that as producers were trying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it kind of was a great transition to kind of see all of that melt together. Would you take a step behind the scenes just as a producer? 곡 작업하시잖아요.
1: 네.
0: 혹시 나중에 정말 아예 참여, 그러니까 보컬로적으로는 참여 아예 안 하고 오로지 프로듀싱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해본 적 있을까요?
1: 이미 네 했어요.
0: 어?
1: 네. 이미 나와 있는 곡 중에 치즈 누나, 그러니까 치즈의 뭐 우린 어디에나라는 곡이나 아니면
0: 어쩐지.
1: 네. 뭐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프로듀싱 한 노래들이 있죠.
0: 오케이.
1: 아예 트랙부터 해서
0: 아예 처음부터.
1: 다, 네.
0: Okay, so I was like, would you like to just take a step behind the scenes and just be the producer of a track? He's like, I've already done it. He's like, I've worked on like cheese tracks and stuff like that. Yeah, there's a few songs that I just kind of like took away from everything and just like produced i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our two tracks for today. So the recent track that he wanted to introduce to us is Juno Jun's track of 사람이 사랑하면 안 돼요. SSA is the English title to that. And then Primary had Palo Alto and Benzino feature on the track with 사무소 매봉역 or Line 3 Maebong Station. We're going to listen to those two tracks back to back, and more of the show is coming up next.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 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0: 공부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음이 약간 좀 이 이상한?
1: 네.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0: 그런 게 있어가지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우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0: Thank you.
1: 왜냐면 원어민도 멈춘단 말이죠.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멋있게 멈추고 싶은데 저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멋있게 멈추는 거 있잖아요.
1: 아유, 네. 잘하고 있어요.
0: 노력하겠습니다.
1: So, 네. Because Gwen complimented me on his English, he's like, he's like, I'm gonna try to do my best. Because he says it obviously with the Korean English, you know, the basic English. Just education here in Korea. I mean, he'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English language. So reading is not unnatural for him. But then he's like, there's some places where he feels himself stopping, which feels that it's like awkward. And so he feels he shouldn't stop there. And I was like, even English speakers fumble. So it's fine. He said, no, but I like want to stop, like, you know, really like cool, but like it doesn't feel that way. And so
0: thank you.
1: he's into that. We hav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before, but I want to see what your take is. 사실 오늘 일부에는 또 AMA가 며칠 전에 American Music Awards에서도 이제 막
0: 맞아요. 네.
1: BTS부터 시작해서 캣차이버 이렇게 좀 상을 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기는 한데 준 씨는 또 이제 해외 나간 적도 있고 이제 이미 이제 활동을 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런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이미 맞아요. 투어를 많이 갔었던 시점이라 네. 그때 피부로 와닿았었던 그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의 그 바이브랑 케이팝을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국을 아는 사람들의 그
0: 차이?
1: 횟수라든지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
0: 네.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투어를 다니고 이럴 때는 진짜 막 이제 케이팝 자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1: 이제 막 핫해질 때였잖아요.
0: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미쳐요.
1: 오.
0: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옛날인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찍는 문화.
1: 맞아요.
0: 아직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외국 투어 가면 핸드폰이 아예 안 보여요. 핸드폰 없이 그냥 진짜 즐기는 소리 지르시고 막 이렇게 손짓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이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뭐 어디 특정 나라를 꼽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외국에서 내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불러준다고? 이 발음 그대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1: 안 늦었어. 네. 안 늦었어요.
0: 안 늦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너무 너무 행복한 투어들이었고 그리고 뭐 사실 K-팝은 지금 사실 더 이제 완전히 확장된 버전의 K-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유행에 편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I was talking about because you know I've met him like him and I go back to what like 8, almost 10 years now. And so when he was doing tours and stuff like that, he was kind of at the peak of when K-pop was starting to get really global. And so yeah, he was saying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as the coolest thing was in Korea he noticed that all of us are like really camera oriented, like we want to get stuff for the gram and like post and like have our videos and stuff like that. I'm guilty too because I posted a lot of videos of them, but he noticed that like when they would go to different countries the audience really just kind of jumped in and really enjoyed the show, especially the type of music that it was doing. But he was also floored by the fact that a lot of the fans were being able to sing to the songs in Korean. And their Korean pronunciation was actually pretty on point. And so he feels that now that it's like become so much bigger, the pool has gotten such like so bigger than it used to be. He's hopeful that he can kind of jump in on that if he could as well. 우리 다음 달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뭐 이렇게 네. 발목을 어디다 묶어놓고 이렇게
0: 아니요 저 묶어두지 않으셔도 돌아옵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1: 오케이.
0: 네.
1: 오케이.
0: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1: We need to start wrapping up today's show because and I'm like man we really do have to see him next month but I don't know what we're gonna have to try. I was like do I have to like tie him down somewhere? He's like you don't have to tie him down, I'll be available if I can be available. So hopefully we can call him back. He was able to give us our international track of the day. The collaboration is Tori Kelly and Kim Tone on the track with Spruce. This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closed with. 이번 달도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Hopefully we can see you next month.
0: 네.
1: Stay cool.
0: 제발. 네.
1: 시원한 한 달 보내세요. 혹시 네, 볼 수 있다면.
0: 네.
1: Bye.
0: Bye.

0: Bravo! Yes, everybody, we have Yeonsu of S2IT in the studio. Yeonsu님, TIK에 배우신 걸 환영합니다.
1: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Jesus, thank you very much.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S2IT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연수입니다.
0: Yes, everybody, we have Yeonsu, the main vocalist of S2IT.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hat a wonderful song. That was Lonely by 2NE1. 지금 댓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We have amazing comments coming up. 지금 스테파니님께서 저런 얼굴에 저런 음색은 큰 반칙이라고 말씀하시네요.
1: 아니에요.
0: We have Stephanie saying, you know, with that visual and this vocal tone, that is cheating. We also have 형진님께서는 감상 중, I am truly listening to the song 이라고 하시고요. 오늘 너무 예쁘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She says, thank you so very much for all the compliments coming in today. 저희 오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더 리허설 코너는 정말 말 그대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 코너를 진짜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사실 인터뷰는 이따 할 거여서 네. 지금부터 연수님께서 마음껏 리드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The interview is coming up later on and right now it's the rehearsal so 연수 is going to lead us right away.
1: 네. 아, 오케이.
0: All right.
1: Yes.
0: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게 곡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네. 바로 다음 곡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 다음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제 선배님의 곡인데요. 제가 만약에 솔로곡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런 감성의 곡으로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0: Okay, she's saying this second track that she chose out to sing for us today is a track called Toxic Till the End by Rose. Just for information, everyone, S2A debuted only 2 months ago. She is a fresh rookie. And she's saying in the future, if she ever gets a chance to make a solo album, she would love to go for something that sounds very similar to this very next song. 바로 다음 곡 한번 리허설 가보실까요?
1: 네, 좋았습니다.
0: All right, here it goes, everyone. Toxic Till the End by Rose.

0: dancing and taking lessons, she was lacking that power. But she, for all this, she feels much more confident and very energetic in the studio today.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She did mention that she would love to release a song like this in the future if ever she has a chance to release a solo track. 나중에 이런 곡 꼭 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약간 밴드 사운드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
1: 맞아요. 네. 밴드 꼭 하고 싶어요.
0: She said she would love to take part in a band in the future. 자, 훈님께서 연수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하시네요.
1: 아.
0: Saying, 연수, you're so, so very good.
1: Oh my gosh. Thank you.
0: She says thank you very, very much. 자, 오늘 보니까 그 아무래도 신인이시다 보니까 완전 메가루키잖아요, 지금.
1: 맞아요.
0: 두 달밖에 안 된.
1: 네.
0: 그래서 오늘 보니까 커버곡을 되게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곡을 보면서 되게 당차다.
1: 어? 정말요?
0: 선곡들이 굉장히 당차합니다, 지금.
1: 왜요?
0: 쉽지 않은 곡들인데.
1: 아.
0: 쉽지 않고 너무나도 까다로운 디테일을 요구하는 곡들인데
1: 네, 맞아요.
0: 벌써 두 곡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지금 다음 곡이. you know, these songs that she chose out for us today, they're mainly cover tracks because they only debuted 2 months ago. But these songs require heavy, heavy detail and quite of a sophisticated vocal techniques. But she's pulling it off so very well. And I'm asking her, what's the next track?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제가 또 태양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0: 네.
1: 이제 태양 선배님의 특히 음색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선배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눈코입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0: She says she is a huge fan of the legendary artist Taeyang, everyone. She says she loves him and looks up to him because he has a wonderful vocal tone. And the song that she prepared for us today is called 눈코입. As you guys all know, that is Eyes, Nose, Lips by Taeyang. 지금 스테파니님께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말 같다고 얼마나 연습하셨을지 너무 궁금하시대요.
1: 사실 이 곡들이 연습 기간이 다 달라요. 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션 곡과 월말 평가 곡으로 같이 사용을 했었어서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Toxic Till the End나 눈코입이나 그 다음 곡들은 다 급하게 준비가 된 곡들이에요.
0: 저희 방송을 위해서.
1: 맞아요.
0: 아, 영광입니다. she's saying especially for the first song, Lonely, she practiced for about 2 years because that was her audition track and also it was used for monthly evaluations. But the second track, Toxic Till the End, and the very next track, 눈코입, Eyes, Nose, Lips, she prepared solely for our show. 너무 기대됩니다. 바로 진행 가능하실까요?
1: 가능합니다.
0: 물 한 잔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정말 그 리허설이니까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Again, everyone, you're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for Thursday Second Hour Corner, the rehearsal with Yeonsu, the main vocalist of the group S2IT, joining us in the studio. The very next track that she'll sing live for us is a cover of Taeyang's track Eyes, Nose, Lips, 눈, 코, 입 준비되셨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Here it goes.

0: Yay, that was Moon Cool Eve, everyone. Eyes, Nose, and Lips, covered by Yunsu of S2. 예, 자, 이것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본인 목소리 잘 어울리는 곡들을 정말 잘 선택해 오신 것 같아요.
1: 정말요?
0: 네.
1: 사실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0: 아, 진짜요?
1: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선곡을 했었거든요.
0: 그 취향이 딱 잘 맞아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랑. 지금 저희 보자마자 댓글질 올라오는데 말씀하실 때랑 네. 노래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신다고.
1: 정말요?
0: 네, 진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One of our listeners was saying, you know, when she sings and when she talks, it's like two different people. 근데 진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몰입력이 어마무시하시네요. 칭찬 받는 거 어색하세요?
1: 네, 맞아요.
0: so today we're gonna bombard her with compliments because she's feeling very, very shy. It's like,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드릴 생각입니다.
1: 근데 여기 네. 딱 들어오고 나서 너무 그냥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0: 오늘 그냥 원하시는 만큼 노래하셔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have Ambassador saying proud 연수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시고요. We also have See the Scene님께서 급하게 준비한 티 안 나요? Pretty만 나요? 라고 하십니다. One of our listeners saying it doesn't feel like she prepared for the last two days or so. All that we know for sure that she's pretty. 성격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도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Thank you.
0: Thank you.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오늘의 TMI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오늘의 TMI 하나 던져주시죠.
1: 오늘은 약간 네. 제가 Toxic TDN들을 중심으로 네. 약간 레트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거든요.
0: Okay, the TMI is her outfit today, everyone. Based on the second track that she sang for us, Toxic Till the End, she wore that retro kind of vibe of a clothing. 너무 인형 같으십니다, 지금. 헤어밴드도 너무 이쁘시고.
1: 아니에요.
0: 네. 오늘 가시기 전까지 칭찬만 한 못해도 30번은 더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네.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억 번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칭찬을 지금. One of our listeners asking 500,000 times of compliments, please.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오키도키. 이쯤은 이제 슬슬 긴장도 다 풀리셨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조금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예요.
0: Okay, she's feeling very, very much relaxed compared to when she first started the rehearsal corner. 자, 다음 곡도 굉장히... 이거는 약간 복고스러우면서도 네. 제 생각에는 레트로 펑크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 맞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이 곡은 사실 제가 딱 들었을 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이번 롱샷 선배님의 Never Let Go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Yay! The next track that she chose out for us is Never Let Go by Longshot. She fell in love with this track the moment she listened to it.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미드 템포의 곡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1: 맞아요.
0: R&B 기반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당장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롤모델인데 노래 다 듣고 와서 한번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번 청해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1: 네.
0: Alright, the next track, everyone, is a cover again, coming from Yunsu of S2IT, Never Let Go by Longshot.

0: Boy, boy, boy, boy, boy! That was Never Let Go by Yeonsu of S2IT!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로. 네.
1: 처음 정말 이 곡이 연습 기간이 가장 짧았던 것 같아요.
0: She had the least time to practice this song, but she nailed it, everybody. That was Longshot's original track, Never Let Go. 지금 바로 옆에 그 패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다 칭찬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읽기도 좀 그래요.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So many compliments coming up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right now. People saying she has such a cheat-like voice. 정말 목소리가 반칙이라고 하실 정도로 훌륭합니다.
1: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근데 저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노래할 때 그 카리스마가 어마무시한데
1: 정말요?
0: 딱 끝나면 감사합니다. 그 반전 매력이 아마 그 오늘 연수님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m assuming that double charm of Yeonsu's here is really winning the hearts of many of our listeners today. 방금 곡도 들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프로듀서님들이 굉장히 이뻐하실 것 같아요.
1: 오, 정말요?
0: 네, 목소리가 네. 되게 그 컴프 걸린 것처럼 쫀득쫀득합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제가 힙합 비트를 만들어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이런 보컬리스트가 붙어주면.
1: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우시는 거 아니죠? you know, I think she'll be beloved by many of the hip-hop producers in the future because her voice is, feels like it's already compressed and it's so sticky. It just sticks right onto the track and I'm really, really loving it. 자, 팬분들께서 너무 기특하다고 our listeners and the fans are so proud. 아, 너무 아쉽게도 근데 한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 와, 안 되는데.
0: 준비된 곡이 더 없을까요? 곡을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벌써 마지막 곡을 이제 부를 시간이 다가왔어요.
1: 네.
0: 물론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인터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뭐 곡 소개든지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
1: 네, 이제 마지막 곡은 Love You Like a Love Song이라는 셀레나 고메즈 선배님의 곡인데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데뷔 쇼케이스에서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우리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 곡을 부르는 모습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0: Okay, the final track that she chose out for us today is called Love You Like a Love Song by Selena Gomez, everybody. And she says this is a track that she sang for the debut showcase. And usually artists, a debuting team, sing their best specialty track during debut showcase, and she wanted to share the stage with our beloved listeners tuning into our show today.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Okay, looking forward to it. 바로 틀어드려도 괜찮을까요?
1: 네, 좋습니다.
0: Final live stage for today's rehearsal, everyone. We're so blessed. 오늘 저희가 복받았습니다.
1: 제가 더 복받았습니다.
0: She's like, I'm blessed. 아, 좋습니다. Final track, here it goes. Yeonsu's cover of Selena Gomez, Love You Like a Love Song.

0: Bravo! That was it for today's rehearsal, everybody. Oh my goodness.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이브.
1: 그래요?
0: 다시 Toxic Tilden을 해볼까요? Myeonsu of S to It Today, everyone, sang five songs, cover songs for us, starting off with Lonely by 21, Toxic Till the End by Rose, 눈, 코, 입, Eyes, Nose, Lips by Taeyang, Never Let Go by Longshot, and finally Love You Like a Love Song by Selena Gomez.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인터뷰입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You can relax. Now it's time for interview. 지금 댓글들 보시면 네. See the C님께서 긴장 풀려서 이제 심플리 K-POP을 찍는 그녀라고 하십니다. So she seems so relaxed. Finally, she's shooting something like a music show. Simply K-POP here at Arirang. 자,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1: 네.
0: 저희 이 리허설 코너에서 출연진 중에
1: 네.
0: 가장 신인이십니다.
1: 허, 정말요?
0: Yes, she is by far the greatest and the youngest rookie to ever star on the rehearsal.
1: 몰랐어요.
0: 모르셨어요?
1: 네.
0: Oh, she had no clue, everybody. 데뷔하신 지 지금 두 달 되셨잖아요.
1: 네.
0: Two months, everyone. 신인의 기세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0: 진짜로요. Her confidence level is far beyond rookie groups. 이렇게 사실 저도 뭐 데뷔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1: 네.
0: 솔로로 라디오에서 자, 두 곡 이상을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0: 네, 진짜로. 저도 해봐서 아는데 사실 노래하는 게 특히나 라디오 환경에서는 쉽지 않고
1: 네.
0: 또 그룹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혼자 나와서 전체 곡들을 소화한다? 이거 자체로도 저희는 너무나도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네.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0: 네.
1: 네, 제가 긴장이 풀려서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말씀도 너무 이쁘게 잘 하시네요. I'm saying, you know, being a rookie group and being a member of a full group coming out on a radio show singing like five songs all by herself, that itself deserves a big round of applause. And she's saying it's all thanks to us providing this comfortable vibe in the studio, but I really think it's really her talent. 자,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오늘 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1: 네.
0: 연수님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 프로필부터 체크해 볼까 싶어요.
1: 네.
0: Time to explore and discover this artist as a whole, everybody. 자, 백연수님 맞으시죠?
1: 맞습니다.
0: Alright, that is 연수, 백, everybody. 자, 보니까 MBTI가 INFJ이시라고.
1: 네. INFJ인데 네. 이제 평소 같을 땐 INFJ였다가
0: 네.
1: 일할 때는 이상하게 자꾸 T가 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 스위치가 온오프가 확실히 느껴지긴 했어요.
1: 그래요?
0: 아니, 노래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1: 그게 느껴지는군요.
0: 아니 모니터를 일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확 변합니다.
1: 네,
0: 좋은 의미에서. She's saying on daily basis she's an INFJ, but when working she's getting a lot of tea thinker vibe, and we definitely can tell because whenever she starts singing she totally changes her facial expression, and that was quite dramatic of a change. 지금 스테파니님께서
1: 네.
0: 진짜 긴장도 안 하고 이미 프로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 티적인 모먼트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런가 보네요.
1: 네.
0: Stephanie's saying she already has that professional vibe, stage aura, and I totally agree. And that is her tea moment, we can say. 자, 2005년 6월 25일생이십니다.
1: 네.
0: Born 2005, June 25th. 자, 지금 저희가 그 나무위키 같은 데를 쫙 긁어본 내용인데
1: 네.
0: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도넛이고
1: 맞아요.
0: 빵을 만들고
1: 그거는 살짝 잘못된 정보인
0: 자,
1: 것 같아요.
0: 오류가 있었군요.
1: 네.
0: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저는 빵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어머니께서 빵을 정말 베이킹을 정말 잘하신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옆에서 살짝 도와주고 이제 살짝 먹고
0: 아.
1: 네 그런 정도입니다.
0: 약간 수셰프 정도 느낌에
1: 맞아요 수셰프 정도의
0: 그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1: 네.
0: She's saying, you know, her favorite food is donut indeed, but she does not bake herself. It's her mother who enjoys to bake, and she works as a sous chef, you know, helping her out, and also, you know, testing these samples and doing all those kind of stuff. 그러면 집에서도 늘 이렇게 빵 냄새가 많이 났겠네요.
1: 맞아요. 진짜 매일매일 다른 빵을 만드실 때도 있어서.
0: 네.
1: 그거 참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0: She's saying always in the house, she smelled like, you know, bread baking. It was very difficult for her to kind of hold on to her appetite. 자, 보니까 되게 네. 애기 때부터 끼가 넘치셨다고 써 있었습니다.
1: 네.
0: We've heard that ever since childhood, she had that, you know, that aura, that celebrity-like personality. 세 살 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서 춤을 췄다고.
1: 맞아요.
0: Apparently her mother said, you know, she danced 24/7 ever since she was 3 years old. 기억이 나세요?
1: 네, 그때 네. 어머니께서 영어 비디오를 틀어주셨는데
0: 네.
1: 제가 그 비디오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이제 어머니께서 팝송을 정말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팝송을 듣고도 하루 종일 그냥 이상하게 막 춤이 나왔었어요.
0: 그루브가 남다릅니다 지금. 네. She's saying when she was a child, her mother played like this pop song at home or English videos, and she would listen to that and start dancing along to it. 그 태어날 때부터 DNA에 그게 좀 있었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럼 혹시 K-pop 곡 중에
1: 네.
0: 가장 처음 뭔가 접했던 음악 기억나세요? 춤을 배웠다거나?
1: 가장 처음 접했던
0: 네.
1: 음악은 에이핑크 선배님의 노노노를 가장 처음 접했어요.
0: 슬퍼하지만 노노노
1: 네.
0: 그거를요?
1: 네.
0: 안무도 배우고?
1: 그건 그냥 혼자 집에서 연습했어요.
0: 오늘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복고풍이어가지고 The first ever K-pop tune that she danced along to was No No No by A-Pink. 자, 그 시더씨님께서 태어날 때도 프리스타일 추면서 나왔다던데요. So ever since birth, she, you know, came to this earth world dancing freestyle. 자, 제가 참고 참았던 질문입니다.
1: 네.
0: 목소리에 되게
1: 네.
0: 그 R&B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YG에서 보컬 트레이닝 하던 그 리디아 백 선배님도 생각이 좀 많이 났었고 그 롤모델.
1: 네.
0: 이 누구예요? Who's your role model?
1: 사실 저의 롤모델은 제가 롤모델을 한정적으로 두지는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많으신 롤모델 분이 계신데 이제 그중 한 분이 이제 리하나 선배님이세요.
0: Rihanna is 네. one of her biggest role models. 아, 그렇구나.
1: 네.
0: 리하나 님의 음악을 언제부터 접하셨어요?
1: 언제부터 접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0: 네.
1: 근데 그 우연히 리하나 선배님의 영상이 유튜브에 떴었는데
0: 네.
1: 그냥 들어가 봤어요.
0: 네.
1: 근데 딱 보자마자 처음 느껴보는 강렬함이다. 압도한다.
0: 네.
1: 이런 퍼포먼스를 나도 가지고 싶다. 여기는 내가 서야 할 무대인 것 같다.
0: 코첼라가 내가 서야 될 무대다.
1: 네. 네, 그런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Okay, everybody. She randomly came across a video of Rihanna singing on stage. And she instantly got drawn into that stage aura. And she thought right away, that is what I want to do. And that's the stage that I want to be on. And I'm jokingly saying, that's got to be Coachella.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Coachella 나중에 나가시면 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1: 당연하죠.
0: 프로그램.
1: 당연하죠.
0: She's saying, if ever she ever goes to Coachella, she'll make sure to remember us and the interview that we had here. Today, 자 베이비 리아나가 여기 있네라고 하십니다.
1: Thank you.
0: 그럼 리아나 선배님 곡을 좀 많이 따라 부르셨겠네요.
1: 네. 근데 따라 부른 것보다는 약간 프리스타일로
0: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아 프리스타일로 춤을 조금 췄었어요.
0: 진짜?
1: 네.
0: 리아나 곡을 가지고.
1: 네.
0: Wow. So what she did was a freestyle dance based on Rihanna songs.
1: 왜냐하면 리아나 선배님의 퍼포먼스를 되게 담고 싶었던 거여서
0: 그렇구나.
1: 네.
0: 네. 그래서 she really did look up to Rihanna's stage performance.
1: 맞습니다.
0: 아, 오늘 저희가 사실 무대를 좀 크게 준비했으면 오늘 안무도 크게 봤을
1: 그러게요.
0: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실 이유가 생겼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민트블루님께서 연수의 반전 매력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Mint Blue is saying because of Yeonsu's double charm, reverse charm, he's getting or she is getting much more curious about the artist Yeonsu of S to It. 자,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그 네. 연수님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기획사에서 탐내신 것 같더라고요.
1: 오, 에이, 아니에요.
0: 아이, 겸손하십니다. Apparently, everyone, she got into many of these big name agencies. 굳이 이름을 굳이 안 말해도 다 알 법한 회사들인데 네. 다 통과하셨어요.
1: 네.
0: Like five, more than five, everyone. 자, 후배 이제 앞으로 올라오실 후배 연습생분들과 또 가수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네. 연수님만의 오디션 팁이 있다.
1: 저는 네. 이 오디션 합격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네. 이제 표정을 정말 잘 쓴다.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보인다.
0: 네.
1: 그리고 기본기. 이거 세 개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she's humbly saying, I just asked her for like an audition passing tip, everybody.
1: 네.
0: And she was saying many of these agencies that she passed did refer to, first of all, her facial expression, her confidence level, and the basic skills.
2: 기본기가 진짜 탄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디션 보기까지 그 전에는 학원 이런 데를 다니신 건가요?
1: 맞아요.
0: So she trained at an agency, at an academy prior to auditioning in these many agencies.
2: 앞으로 올라오실 또는 가수를 꿈꾸시고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정을 확실하게 연기를 해야 된다.
0: Facial expression, everybody, is very, very important.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S2IT로 데뷔하신 지 두 달 되었습니다.
1: 네.
0: 신이라면 당연히 팀을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하실 테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저희도 그런 기회를 당연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오늘 S2IT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우선 가지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저희 곡 What I Want 일단 데뷔곡인데 이 곡이 되게 청량하고 러블리한 곡이다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희를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큽니다.
0: Okay, so the team S2IT, everybody, she is saying every single member really holds a unique tone and color. It's a full team of broad palette. Their debut single is called What I Want, and it's a refreshing, lovely song, and she's saying please listen to it, and she hopes that you'll take it in as a very cute and lovely song. 네.
1: 네.
0: 더 말씀하실 거 없을까요?
1: 네, 없습니다.
0: I'm like, anything else you want to mention? And she's like, nope, that's good enough. 저도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아서 오늘 마무리 곡으로 틀어드릴 거예요.
1: 오, 네. 감사해요.
0: We're going to end the show later on with the tune What I Want by S2IT. 곡을 듣고 진짜로 청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름에 좀 완벽하지 않나.
1: 맞습니다.
0: It's a perfect song to match this summer heat. 자, 제가 듣기로는 이 What I Want라는 곡을 처음 들으셨을 때 연수님 본인도
1: 네.
0: 듣자마자 약간 느낌이다.
1: 네.
0: 이 곡이다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0: 이때 이야기 좀 풀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딱 인트로를 대표님께서 딱 틀어주셨는데 네. 인트로를 듣자마자 와! 이 소리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와 소리가 제 기준으로는 와 소리가 나는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 곡이 제가 와!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와! 이 곡은 뜨겠다. 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0: 처음 끝까지?
1: 네, 곡을 들으면서.
0: 그렇구나. 그런 경험이 사실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특히나 데뷔곡에 있어서는 그 제 기억에도 멤버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곡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느낌이 왔다는 거는 좋은 스타트이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She's saying when her CEO and the producer played the intro of their debut track What I Want, she instantly reacted by saying, Wow. Meaning, she got that feeling this song's gonna be the next big drop. And she really was satisfied and pleased with the demo. And, you know, this is such a blessing because it's not really the most common thing for many rookie groups to feel. And you're gonna listen to the song very soon, so get ready for that.
2: 자, 연수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오늘 나오셨으니까 S2IT만의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이런 팀이다. 여기에 차별화가 있다.
1: 저희 팀은 일단 인성이 너무 좋아요.
0: 아, 네.
1: 인사도 너무 잘하고 사과도 그냥 수시로 하고 작은 일에도 사과를 잘하고 그래서 저희 팀의 일단 강점은 인사 그리고 어떤 컨셉이든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걸크러쉬나 청순이나 러블리나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저희 팀입니다.
0: 아, 너무 훌륭했어요.
1: 아, 그래요?
0: 와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 That was a pop question asking her what is the differentiating point for the group S2IT. And she is saying, first of all, they're really good at, you know, bowing and saying hello to everyone. They're also very kind. They apologize for the smallest things. And they're also versatile, like a chameleon. She says, whether that's girl crush, something soft, lovely, poppy, cute, they can cover every single genre. Stephanie님께서 연수님만 봐도 바로 알겠다. 너무 예의 바르시고 너무 매너가
1: 그래요?
0: 좋으신 거를 Our listeners saying we can already tell through 연수 오늘 연수님 통해서 저희도 S2IT의 큰 팬이 될 것 같습니다
1: 영광입니다 정말로요
0: She says it's an honor to be able to introduce her team to us 자 이제 진짜 1분 남았습니다
1: 1분밖에 안 남았어요
0: We have one last minute left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 부탁드릴게요 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주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조금 스포를 하자면 저희는 8월이나 9월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She says very soon everyone. Either August or September they will be back. So please do look forward to it, she said. Another thing I want to ask you all to do is to go visit S2IT's official social media accounts, everyone. Whether that be X account, Twitter account, Instagram account, TikTok account or YouTube, go ahead follow them like 댓글, comments, because that really means a lot. So please do that for us.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나도 오늘부터 팬할 거라고 하시네요.
1: 아, 좋아요.
0: 성공인 것 같습니다.
1: 네, 성공했나 봐요.
0: She's like, yeah, that was a very successful interview. 저희도 앞으로의 활동 열심히 기대할 테고요.
1: 네.
0: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st word before we say goodbye.
1: 오늘 여기 라디오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다섯 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0: Alright. She says it was an honor to be here at the archive today. Being able to sing five solid songs. She's only debuted 2 months ago and she says it was a huge grateful moment for her to take part on our radio show. 앞으로의 활동도 건강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 네.
0: 다음번에 또 다시 와서 네. 무대를 한번 휘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 너무 좋습니다.
0: Yes, I'm telling her to us, please look after herself during the promotion and come back next time for even greater of a performance.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데뷔 싱글이죠. What 네. I Want by S2IT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Ending the show with What I Want by S2IT. The Archive is a show produced by producer Kang Min-e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And of course, our special guest today, 연수 of S2IT. 저희 하나 둘 셋 바이 바이 같이 할까요?
1: 네.
0: 준비되셨죠?
1: 됐습니다.
0: Alright, saying goodbye together. One, two, three, bye 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et You Up. That means we a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So without further ado, allow me to introduce today's guest. So many artists have said they love this person's music and have even recommended her songs themselves. She's a singer-songwriter who quietly sings about the meaning of life. We're joined by 허회경. 오늘 나오신 분이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분의 노래를 좋아하고 또 추천했습니다. 담담하게 삶의 의미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허회경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웰컴! 유후! 자, 그러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say hi to the listeners.
1: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Right. Well, her name is 허혜경. She's a singer-songwriter, and she said it's great to meet you guys.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Blair-RLATX님이 혜경님, 안녕. And Elsie says, hello, hello, 허혜경. Happy Thursday. Well, yes, you guys got that right.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her tonight, so look forward to what's going to happen from now on. 자, 어쨌거나 허혜경님, 라디오넛에 처음 출연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간단하게 혹시나 허혜경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허혜경은 이런 아티스트입니다 하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저는 제 곡을 쓰고 그걸 노래하는 적어주신 것처럼 주로 좀 담담하게 제 감정이나 제가 생각하는 뭐 삶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0: Okay, so like the script mentioned earlier, I write my own songs, I perform it myself, and I usually sing about life and love in a really calm mann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조금 돌아가 봐서 언제 음악을 처음 하고 싶으셨어요? So when was the first time you were like, I'm so gonna be a musician?
1: 일단 처음에는 그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일이 뭐 그렇게 돼버려서 실용음악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곡을 해볼까?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0: Okay. Interesting. So at the beginning, I was originally planning on majoring in classical music, but something changed, and she eventually made a transition into majoring in applied music. 실용음악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 클래식 음악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0: Like, those two are completely different, classical music and applied music. How are they different from each other?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1: 일단 클래식, 물론 이렇게 저도 클래식을 전공만 하려다가 이제 네. 안에서 좀 뭐 자세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해져 있는 느낌이 컸어요. 이제 악보에 그려진 대로 친다거나.
0: Okay.
1: 네, 근데 이제 실용음악은 이제 작곡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막 곡을 그냥 써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정반대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네.
0: Okay, so what happened was at first she was planning to focus solely on classical music, but she later realized that she kind of felt locked in the box. But later making her translation into applied music, she felt completely lost because she literally had to come up with a song out of nothing.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작곡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음악 만드시는 재미를 느끼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길까지 오게 되셨는데 음악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재밌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So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pursuing your career as a musician?
1: 음악을 하면서 일단 제 안에 있는 뭐 것들을 좀 꺼내서 누군가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Okay, so the best thing about being a musician is that I can bring out some of what's inside me and share it with someone. That's the great part of music. 그렇다면 아까 사랑이나 삶에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에서 주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으시나요? So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 from?
1: 아, 영감. 영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0: 네.
1: 영감은 주로 막 많이 받는 건 여기서 많이 받고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좀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영감을 막 그렇게 막

0: 선지 작곡가처럼 막 번뜩 막 이런 느낌보다는 뭐 책을 보려고 인풋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니 근데 갑자기 또 반대로 산책을 하다가 또 생각날 때도 있고 너무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Okay, interesting. So I don't get inspired all of a sudden like many other musicians would do, but I'm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rather have to put as much input as possible from my surroundings, for example, by reading books, watching movies, or taking a walk.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삶에서 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영감도 받지만 뮤지션들에게도 영감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So do you get
0: 네.
1: influenced by musician too?
0: 뮤지션들. 그때그때 시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레이시 아브람스였나? 네, 그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뭐, 옛날에는 막 김광진 선배님한테도 뭐 영감을 받았던 것 같고, 되게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네.
1: Okay, so she said it seems a bit different each season, but recently I was inspired by Gracie Abrams. And if I were to come up with a Korean name, that'd be Kim Kwangjin 선배님. Interesting. So, who is this person, Gracie Abrams?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0: 저도 이분의 이제 음악만 들었지 이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굉장히 예쁘시다는 것만 알아요. 예쁘시고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다.
1: So she said, I've only listened to music from this person now, but honestly, I don't know much about this person, but she was just really pretty to my eyes. And her music sounded amazing too. And of course, her vocal character is amazing. 자, 그렇다면 김광진님은 어떤 분인가요?
0: 김광진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곡을 아름답게 잘 쓰시는 선배님이라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도 정말 너무 너무 그좀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 Okay, so Kim Kwangjin, her personal evaluation on this artist was he seemed like one of those artists who would usually come up with beautiful sounding music. And in terms of his voice is beautiful enough to move other people's hearts. Well, thank you so much. 어쨌거나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받으셨던 만큼 또 다른 분들도 반대로 회경님에게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곤 하거든요.
0: 네.
1: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음악을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게 배우 박보검님, 그리고 오정세님, 그리고 헤이즈 씨,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범규 씨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음악 이렇게 찾아주고 좋아해 주는 걸볼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So like how she was influenced by other musicians, so as other musicians, they got a lot of inspiration from her too. For example, we have the actor 박보검, 또 오정세, even the musician Haze, and even 범규 from TXT. Just a wide range of people have talked about how much they enjoy her music. So how does it feel to see so many people discovering and loving your music?
0: 일단 너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죠. 항상 늘.
1: Alright, so she said, first off, I'm so grateful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express my feeling, but I think it's truly an honor to be recognized by those huge names. 그렇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뭔가 압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작품을 내야 된다라던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being recognized by huge names like the ones we've been through,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been feeling somewhat pressured for coming up with like better music for your next project. Do you have any like concerns like that?
0: 네, 완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곡을 쓸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곡을 써야 될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도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네. Alright, so she said, I'm constantly being pressured by those recognition. I always think like, oh, what song should I say? What kind of song should I write? And she was literally worried whether people would like it or not. But in the midst of all that, she wondered how she should say it. So she is kind of going through all those like harsh

0: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요.
1: 네.
0: 제목은
1: So much. The concert is called 2026 Letter to Summer and it's going to be held at a venue called 서강 University Mary Hall and it's going to happen 2 days. First one is on July 4th, Saturday 6 p.m. and a follow-up show is going to happen at July 5th, Sunday at 5 p.m. 5시 맞죠?
0: 네네.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 콘서트에서 뭐 당연히 허혜경님이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에도 뭘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So, of course, it's natural that 허혜경 will sing or show her musician side at this concert. But I'm also curious about what else to look forward to.
0: 음악적인 거 말고요?
1: 네.
0: 음악적인 거 말고는 뭐 멘트 할 때 좀 그래도 제 개인 좀 생각보다 저의 밝은 모습을 그래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은 생각보다 좀 다크하지만 멘트 할 때 중간 중간 저의 뭐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라던가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곡을 쓸 때 비하인드 뭐 이런 거를 많이 풀어주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1: So aside from me performing on stage, you guys will be able to get to see my bright side of personality. Even though the most of my music sounds kind of gloomy or dark.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she decided to pay a visit to our show is because she just released a new album. 새로운 앨범을 내셨잖아요.
0: 네.
1: 간단하게 새로운 앨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이번 새로운 곡은 작곡가 재휘 님께서 이제 곡을 써 주셨고 이의광 님이 편곡을 해 주셨고 이제 제가 작사를 한 곡이고요. 첼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박찬영 님과 함께한 이렇게 되게 달달한 러브 송 같은
1: 오케이.
0: 듀엣곡입니다.
1: 제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제목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곡이고요. 영어 네. 제목은 Bloom입니다.
1: Oh, Bloom. Thank 네. you so much. First off, the name of this song that she released recently is called 얼마나 좋을까?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Bloom, but it translates to How Nice Would It Be? Featuring cellist and singer-songwriter Park Chan-young. And it's composed by Jae Hui alongside the help with Yi Hui Kang. 이의광님.
0: 네.
1: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먼저 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요? What kind of message did you want to convey through this song?
0: 이번 곡에서는 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네. 달달하고 이 썸 탈 때 뭔가 이 사랑이 시작될 때 그 간질간질하고 달달하고 이 내 마음이 뭘까? 근데 그 말하는 화자가 막 20대 초반이라 막 자기 마음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감정을 담았어요.
1: Oh, okay.
0: 그래서 아주 간질간질합니다.
1: Okay, so this is her first ever love song that she wrote herself, mainly talking about the first love a person fell, person experienced in their life, mainly talking about the fluttery emotion that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 are feeling at the moment. 자, 그렇다면 이제 듀엣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박찬영 씨와 이제 듀엣곡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듀엣곡 자체가 그냥 처음이시잖아요.
0: 네네.
1: 좀 뭐가 다르지 않았나요? So what's special about coming and creating a duet song?
0: 일단 누군가와 항상 저 혼자만 이렇게 네. 부르다가 이제 남자 목소리가 들어오면서 막 밑에 베이스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사운드가 밸런스적으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일단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부르지 않고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1: All right, so the emotion she felt during this process of making the song was, first off, she felt very assured because she felt like someone was backing her up. She's talking about the featuring artist. His name is Park Chan-young. He's a singer-songwriter, and working on him was great in general overall. And it was good to have another balance in the music, her being on top of musical note while the male singer is in charge of the bottom line of the melody. 자, 그렇다면 작업하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Is there any fun incident happened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0: 재밌는 이야기?
1: 네.
0: 재밌는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1: 네.
0: 마지막에 믹스 1차 믹스가 왔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노래를 너무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다시 하셨어요?
0: 그날 가서 그냥 바로 다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던
1: 게 있어요. Wow, that's a bold move she made. So she said,

0: Welcome back. That was 얼마나 좋을까? Bloom featuring Park Chan-young by Ha Hae-kyung. Hope you guys enjoyed, and if you enjoyed it, make sure to add this song through your personal favorite streaming platform. With tha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right away.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가지고 허혜경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에는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워드카드 인터뷰 차례입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1: 네, 됐습니다.
0: Alrigh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learn more deeply about who 허혜경 is. This time, we have word card interview. First sentence, if I had to describe myself in one word, it'd be this. 허혜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뭘까요?
1: 곡 쓰는 사람이다.
0: Oh, a person who writes songs. 자,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지금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1: 깔끔한 단색.
0: Oh, just a monotoned color. Well, I'm curious what that color is.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later. And on to the third one. My favorite Korean word is th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는 이겁니다.
1: 삶이다.
0: Oh, 삶, as in life. And on to the next one. Since it's the last Thursday of May, the thing I'm most proud of this month is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5월에 가장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거예요.
1: 기타 구입이다.
0: Oh, she bought a new guitar for herself. And on to the next one, a habit or tendency I really want to fix is this. 꼭 고치고 싶은 나의 습관이나 버릇은 이거예요. Let's go.
1: 입안 뜯기다.
0: What? 입안 뜯기?
1: 입안 살 뜯기.
0: 아, 지금 입안을 뜯는다. Like literally translates to tearing off the inner part of mouth. We're gonna get to this part later. 이거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Now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kind of weather is th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날씨는 이거예요.
1: 맑음이다.
0: Okay, sunny day. And on to the next one. The three strengths I have are 1, 2, and 3.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1, 2, and 3입니다. Let's go!
1: 생각보다 밝음, 생각보다 무던함, 생각보다 잘 먹음.
0: Okay, I'm actually brighter than most of people think. Okay, I'm actually more dull than you think. And the last one is, I tend to eat better than you think. Well, thank you. That was quite poetic, by the way. 굉장히 시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To the fans who love my music, I woul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할 겁니다. Let's go!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I genuinely thank you al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first one. 처음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허혜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곡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So you said if you were to sum up 허혜경 in one word, as she said, it's someone who writes songs. 자, 어떤 곡을 갖다 앞으로 쓰고 싶은가요? What kind of song would you like to write from now on?
1: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뭔가 이게 어떤 제가 조금 더 성취가 들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막 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딥하고 이런 건데 또 이렇게 그런 곡만 쓰면 또 좀 너무 이제 좀 똑같으니까 네, 다른 곡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딜레마입니다.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0: So that's kind of a dilemma she's facing right now because she said it's going to be kind of dull if she were to keep on speaking about life and her personal stories like this over and over again. So she is trying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Well, thank you so much. 근데 뭔가 새로운 거라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요?
1: 조금 밝고 좀 신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오, 그렇군요. 네. Somewhat more bright and something more energetic. Interesting. 신나는 거. 네. 잠깐만요. 허혜경 씨가 생각하는 신남은 무엇인가요? What's your definition of energetic or playful then?
1: 분위기로 설명을 하자면 막 네.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막 즐길 수 있는 막 뛰어놀고 떼창할 수 있고 그런 무드에 밝고 신나는.
0: I understand. So my definition of an energetic song is something you can listen to at a festival in a very joyful and playful mood, chanting along the song, singing along to it, and you also get to dance to it. Well, thank you so much. We're gonna look forward to it. 지금까지 허혜경님이랑은 뭔가 무드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노래가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단색의 뭔가라고 하셨어요.
1: 네.
0: So you, she said she keep things mono in terms of color. So let's take a look at what color she has right now.
1: 네, mono?
0: 어떤 색인가요?
1: 색?
0: 네.
1: 그러니까 단 약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Okay, it's not exactly mono, but I'd say someone looks like a watercolor painting, but still, it looks beautiful.
1: 네.
0: 이거 왜 이렇게 놓는 것인가요? 근데 why do you keep this wallpaper?
1: 그냥 깔끔한 네. 게 좋아요. 뭔가 정신없는 게 별로 안 끌려요. 네.
0: Okay, so she likes to keep things organized, that's wh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My favorite Korean word is 삶, she said. It translates to life. 왜 life라고 하셨나요?
1: 삶이 진짜 재밌어요.
0: Oh, wow.
1: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참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참 애간장 태우기도 하고 좀 갑자기 확 하입되기도 하고 좀 잘 그런 게 그런 점이 참 재밌습니다.
0: So she said, I've been literally enjoying my life, but not like enjoying the life. She said, I enjoy every aspect of life. Sometimes you face that, sometimes, some other times you face the other way. That's the whole beauty of life. Well, thank you. 그렇다면 하나씩 좀 골라볼까요? 삶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뭐뭐 있으세요? Could you share us a couple of incidents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thought was memorable?
1: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0: 네.
1: 너무 많은데?
0: 네.
1: 사물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0: Wow, she's asking me a question. Like, why don't you come up with one? 저라면 어렵구나.
1: 아니, 생각이 잘 안 나요.
0: 생각이 진짜 사실 있긴 있어요.
1: 아,
0: 있긴
1: 그래요?
0: 있는데 라디오에서 말할 수 없는
1: 것들이야.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like I can't think of many things, but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I can't exactly share on air. So she is probably thinking those same, pretty much the same things. Well, all right, we're gonna keep it for later then. 그렇다면 조금 아껴두도록 하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he said the most proud thing she did during May was to buy a new guitar, she said. 자, 새로운 기타를 산 게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우시다고 하셨는데
1: 네.
0: 왜 어떤 얼마나 특별한 기타이길래 그럴까요? Like how special of that guitar is it that made you feel so proud?
1: 어제 사서요.
0: 아, 지금 한창 너무 행복할 때네요.
1: 너무 막 설레고 네. 막 곡 쓰고 싶고 이런 네. 이걸로 얼마나 또 새로운 게 나올까 막 이런 설레는 게 지금 또 아직 그게 있어요.
0: 아, alright. So because she bought it just yesterday, it's not like because the guitar is really special in any way, but she can't wait to write more songs out of it. What? Well, good luck with that.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입 뜯는 버릇. 입
1: 맞아요.
0: 안을 뜯는 버릇.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So what do you mean by like tearing off the inner part of your mouth is your habit that you want to fix?
1: 뭐라 해야 되냐? 지금 옆에 있는 이 살이 있거든요. 점막 같은.
0: 오케이.
1: 그래서 제가 불안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0: 오케이.
1: 이러면서 뜯어요, 자꾸. 이렇게. 그게 제가 불안하다는 증거거든요. 뭔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거나 생각에 잠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꼴이 너무 싫어요. 이 입꼴이 너무 싫어서 고치고 싶어요.
0: So whenever she's feeling a little nervous or anxious, she starts tearing off the inner flesh of her mouth with her teeth, and she just simply doesn't like the way she looks when she's doing that. That's why she would like to fix that habit of hers. Well, good luck. 꼭 언젠가 버릇을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좀 이상하긴 하지만. Alright, now on to the next one. 자, 가장 좋아하는 날씨가 이제 맑은 날씨라고 하셨어요. So she said her favorite kind of weather is a sunny one. 그러면 맑은 날씨는 뭘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So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on a sunny day?
1: 맑은 날씨에는 산책이죠.
0: Taking a walk outside. 그렇다면 혹시나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1: 네.
0: 여기를 산책하면 좋아 이런 데 있을까요? So, could you recommend a place to take a walk at for the foreigners?
1: 그 잠수교 있는 쪽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0: 잠수교. Okay.
1: 네. 거기 쪽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 가지고.
0: Okay. 네. So there's this park located right next to Jamsu Bridge and I would like to recommend that place. It's a great place to take walk around.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three things three strengths she said she has are 처음 게 뭐였죠? Brighter than most people think, and more dull than most people think, and she's a better eater than most people think.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What do you mean by all these?
1: 생각보다 좀 그렇게 다크하지 않고 밝다. 네. 음악보다 밝다.
0: 아.
1: 그리고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 스타일인 게 어쩌면 장점일 수 있겠다.
0: 아.
1: 그리고 생각보다 잘 먹는다. 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네.
0: Okay. All right. So she said, like not a lot of people see me. I'm actually a lot more of a positive person. I am, and I'm not as sensitive as most people think. And I wanted to kind of emphasize that part of me through this question.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With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her and be right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a song called "So Life Goes On."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이거를 들을 때는 뭐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1: 사실 가사를 들으면 가장 좋은 곡입니다.
0: 아, 네. 가사요. Alright, so words or the lyrics is the part that you guys have to focus on while listening to it. 그렇다면 여기 노래에서 가장 뭔가 선보이고 싶은 가사가 있을까요? What's your favorite part from this song?
1: 마지막에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서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0: 잠시만요.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1: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0: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1: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0: 사람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1: 네, love, 사랑 같은 것을.
0: 아, 사랑 같은 것.
1: 네.
0: Alright, interesting. I mean, wow, that was very long. But she said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 같은 것을 찾아 다시 내뱉는 것 그리고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Wow. Anyway, guys, before I get any more confused,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and look into and come back. We have 그렇게 살아가는 것. So Life Goes On by 허혜경.

0: Welcome back. Previous song was 그렇게 살아가는 것, so life goes on. Anyway, I wrote down the lyrics that she felt most proud of about this song. It goes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translates to spit now, something like sigh,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find people, hold them tight,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saying something like love again. That was very poetic. Hope you guys enjoye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Q&A 타임입니다. It's time for us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her fans.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듣고 계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지금도 많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you guys would like to ask her, please do not hesitate to send them through YouTube live chat. 자, 첫 번째 질문은 진하님의 질문인데요. 회경님, 노래방 가시면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So, what's your go-to song when you go to a 노래방?
1: 아, 노래방 가면 좀 진짜 신나는 거 불러요. 이브의 경고, 나 하늘 땅 별 땅 막 이런 거.
0: 오케이, interesting.
1: 옛날 곡.
0: 일단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게 노래방을 가시는군요.
1: 네,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0: 아, 정말요? 네네. So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she goes to 노래방 pretty often when she drinks along with her buddies. And some of her go-to songs include songs like 이브의 경고, Warning of Eve, and the second song was 하늘, 땅, 별, 땅. 네. Translates to sky, ground, star, ground. 그건 다 이제 되게 신나는 노래인가 봐요, 그게.
1: 네네네.
0: 왜 신나는 노래를 부르세요? 약간 like, is there a reason why you aim for those energetic songs in 노래방?
1: 아, 보통 네. 노래방을 가는 거는 네. 친구들이랑 좀 신날 때 가다 보니까
0: 아.
1: 거기서 막 뭐 이렇게 발라드나 하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우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
1: 네, 좀 신나는 걸로.
0: Alright, so because I tend to get booed a lot when I reach out for a ballad-ish song in front of my friends, because the sole reason of going to a 노래방 is to get hyped along with your buddies. That's wh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e next question first,
1: 네.
0: please?
1: 최수미님께서 혜경님 진짜 주옥 같은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혹시 혜경님이 가장 아끼는 곡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0: Okay, there are just so many gem-like songs. By the way, what is your favorite song? Could you give us what song that is?
1: 방금 들으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0: 아,
1: 곡을
0: okay.
1: 너무 아낍니다.
0: The song that we just heard, 그렇게 살아가는 것, so life goes on in it, is our favorite song.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의 질문은 김아름님의 질문입니다. Next question comes from 김아름. It says, 요번 단콘 너무너무 기대돼요. 혹시 살짝 스포를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poil a little more about the upcoming concert? Because I'm so looking forward to it.
1: 제가 기타를 구매를 했다는 거.
0: 아하! Okay, that's a great spoiler. She said, the fact that I just got a new guitar is going to be a great spoiler. 자, 그렇다면 몇 곡 정도 부르실 예정인가요? Like, how many songs are you going to be performing then?
1: 아, 그건 아직 비밀이에요.
0: That's confidential at the moment. 그러면 뭔가 오시는 팬분들과 이렇게 같이 교감하는 시간 같은 것도 있을까요? Do you plan to spend some time communicating with the fans?
1: 따로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전 계속 말을 걸어요. 멘트할 때. 그래서 그때 최대한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0: Okay, so we don't really have like fan artist conversations time fixed, but I'm gonna be having conversation with people who came through every once in a while. So just be there, guy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e next question, please?
1: 문현수님께서 항상 회경님 목소리만 있는 노래만 듣다가 듀엣곡 들으니 또 다른 매력이네요. 또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거나 평소에 눈길이 가던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군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Oh, so I'm so used to hearing your solo songs only, but it's really fresh to hear a duet song from you. So is there another artist that you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in the future?
1: 아까 생각했을 때 없었는데
0: 네.
1: 곰곰이 잘 생각해보니까 김창완 선배님이랑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Okay, so after, like, right after finishing reading the question, I was like, wait, do I even have anyone that I want to work with? But after a couple of minutes of thinking, I think it's Kim Chang-won.
1: 네.
0: Kim Chang-won is the person she would like to work with. 근데 왜 이분일까요? Why did you choose Kim Chang-won over other artists?
1: 이분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삶이 느껴지셔요.
0: Oh, because I can literally sense what kind of life he has been through just by listening to his voice.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좀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so what do you think is necessary to have a voice like that?
1: 일단 정말 깊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 연륜이라 해야 되나? 좀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0: Okay. So you got to be constantly reflecting about your life and of course gain more experience as well.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Next question comes from Dori. It says, 혹시 또 커버하고 싶거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Is there a song you would like to cover in the future?
1: 커버하거나 불러보고 싶은 네. 노래? 일본 노래를 조금 커버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은 해요. 아직 뭔지는 안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본어 발음이나 일본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부를 때. 그래서 일본 곡들을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해봤습니다.
0: Okay, so I don't have a specific song that I want to cover at the moment, but if I were to do one, then I would reach out for one of the Japanese songs because I thought the pronunciation when you sing in Japanese was just so pretty. 그러면 장르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일본 노래 중에 What kind of genre are we talking here?
1: 발라드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발라드?
1: 네, 한 곡 했는데 네. 그 곡도 되게 잔잔한 발라드입니다.
0: Interesting. So she covered a ballad song from Japan. I wasn't expecting this. 일본의 발라드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아티스트 한 분만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Could you recommend this a Japanese ballad singer?
1: 코코로 오코메테라는 곡을 부른 아티스트인데
0: 코코로 오코메테 With All My Heart is a song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and it's by someone 누군가 그러니까 아티스트 이름은 사실 노래 제목만 쳐봐도 나오니까요 네. guys she can't find the name of the artist at the moment so guys just search for the name of the song Kokoro Komete is the name of this song with all my heart I assume is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it anyway that's about it for today we ran out of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so with that before we close off today's show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could you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1: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다 보니 저도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0: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좀
1: 앞으로 계획. 네. 앞으로 계획은 더 곡도 좋은 곡도 더 많이 쓰고 제 안에 있는 소리들을 좀 많이 꺼내서 여러분께 좀 공감되는 그런 곡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연도 이번에 하는 공연 때도 많이 뵀으면 좋겠고 좋은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I saw people being curious about me and my personal side. It's been a very pleasant moment beyond this show. And music-wise, I'm going to try to come up with as many songs as possible that you guys can actually relate to. And show-wise, I'm going to try my best to perform, deliver you guys the best show. Well, thank you so much. That'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your time with us tonight. And it's time for us to wrap up tonight's show with this last song called 김철수씨 이야기.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김철수 Story, of course, written and performed by Ho Hae-kyung.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nd me and Ho Hae-kyung, we're gonna say goodbye together. 자, 이제 빠빠이 같이 하실 거예요.
1: 네.
0: 3, 2, 1 하면 하시는 거예요?
1: 네.
0: 3, 2, 1, bye-bye!
1: Bye-bye!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under the skin. 잘못된 것들에 replay. Don't you know, girl? Don't you know, girl? Face up, 보여줘. 가면 속 너의 skin.

problem, no money life. 문제가 많아, 텅빈 지갑. 무엇에 사람의 순간 fight. 시간이 가마졸라 목 tight. 꿈은 저기 저 위, 현실은 밑바닥 통통. Make it money the beat. 밑바닥 개천의 용용. 나에게 성공은 조급함, 정신을 좀 먹는 차이점. 이제는 문제를 내려놔, 분위기 살리고 최소. 이제는 가만 천천히 가자, 주위에 식구들 새기고. 앞에만 보면 피해만 줬던 이기적 자신을 버리고. 알잖니, 삶은 변해가지. 되게 재밌지, 좀 더 나아지길. 조급함에 거친 주먹 내려놓고 다시 주워. 어두웠던 나의 시선 다시 처음부터 off.

0: It's time for Brunch Club, the corner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from BTS to Tilda Swinton, global celebrities around the world personally seek out and wear this designer's creations. She's the one who transformed traditional Korean hanbok into high fashion, beloved worldwide hanbok designer Kim Young-jin. Welcome to the show.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My name is Young-jin Kim. I am creative director.
0: Yeah, hello and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Moving right into our conversation then, our global listeners, you know, may not fully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hanbok artisan and hanbok designer. So can you please introduce what an hanbok designer does? 우리 글로벌 청취자분들은 한복 장인이랑 한복 디자이너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복 디자이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한복 디자이너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디자이너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0: So 한복 designers would design hanboks that we wear.
1: 장인들은 그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시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Okay, and hanbok artisans, they would actually make the hanbok. They have the skills to make a hanbok, and this include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0: I see.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at clear explanation. Now, on the 22nd of this month, the play 반야 아재, or Uncle Vanya, where you worked as the head costume director, premier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ow, people are already saying the costumes stole the show. How does that feel? 지난 22일에 국립극장에서 디자이너님이 의상 총괄 감독으로 참여한 이 대형 신작 연극 반야 아재가 막을 올렸어요. 개막 첫날부터 의상이 무대를 찢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1: 그건 좀 너무 과찬인 것 같고 사실 너무 근사한 연출, 근사한 우리 연기자들, 근사한 무대 미술 그런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근사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Okay. I think she's being really humble. So she thinks the praise that she received, the comments, are too much for her. But the direction, the acting of the starring actors, as well as the arts of the stage arts, they were all amazingly beautiful. So she had to meet that standard and had to be amazing as well, which is why this became a perfect project overall. All right, well, I heard you were once a stage actor yourself. When you see actors performing on stage, like in your costumes, do you ever feel that urge to go on stage again? 사실 젊은 시절에 선생님께서도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방송 전에도 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들이 디자이너님의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그 배우의 피 끓는 적은 없을까요?
1: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0분 연극제를 잠깐 네. 했었는데 네. 그때 10분 동안 하는 그 연기 중에 10분 동안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0분 같았어요.
0: Okay. Okay. So the days of her acting was way, way in the past. And she actually was part of this 10-minute play last year. And she wouldn't act for the whole 10 minutes. But even that little moment felt like 100 minutes for her. So I guess she doesn't want to act on stage anymore. 아, 그 찰나의 순간도 100분 같았다.
1: 네.
0: 그렇군요.
1: 할 수 있는 것과 네. 하고 싶은 것은 되게 다르다.
0: Okay. So what you can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completely different. 그럼 지금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일 좋다. 연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연기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떨림을 와, 저걸 어떻게 견디지?
0: Okay. Yeah, being an actor on stage is just too difficult. How can you bear that nervousness, that anxiety, anxious feeling that you have on stage is what she said.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our keywords now.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0: The first keyword is ta-da! difference.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1: 차이는 저의 어떤 인생 모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부동이라는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서로의 어떤 그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Uh-huh. 다른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0: Okay, 네. So difference. In Korean, that would be 차이. And it's a life motto for Youngjin as well. But, you know, there's that saying, you have to respect the differences that we all have. Okay. All right. So it has a very profound meaning in this keyword. Now, you once worked for luxury brands before, right? And had what many would call a very successful career, but then chose the path of a hanbok designer. What led to that decision? 과거에 명품 브랜드의 슈퍼바이저로 소위 성공한 삶을 살다가 돌연 한복 디자이너로 이 진로 아니면 삶을 바꾸셨어요.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1: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광장시장에 한복 원단의 그 컬러풀함을 보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0: Really? So you were burned out, but you went to the 광장 traditional market, saw some 한복 fabrics, and you were healed. Okay.
1: 그래서 컬러가 주는 어떤 그 저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뭔가 바꿔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용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뭐 춤도 배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복이 궁금했었죠.
0: Okay, so when she saw that fabric, the different colors, she thought her mind and body could be healed and she wanted to learn hanbok. And she even learned like dances, whatnot, traditional cultural arts from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past. And that's how she decided to learn about hanbok. Moving on. Okay. 그러면 한복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So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to study 한복 디자인?
1: 일단 저는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한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네. 베네쪼 고리부터 배웠거든요.
0: 오케이.
1: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한복에 대한 이해도를 익혔죠.
0: All right, so she first of all went to meet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hanbok, and she learned how to make that top hanbok that you wear when you're a baby, you know. So she learned step by step from an intangible asset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as a latecomer, though, entering the world of traditional artisans, I imagine it wasn't easy. What was it like? 이제 전통 장인들의 세계에서 늦가기 학생으로서 힘든 상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1: 뭐 듣보잡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어떤 일들이 뭐 슈퍼바이저로 일했던 명품에 그렇게 패션 쪽에 일했던 게 지금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그의 시설만 보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지 않고 굉장히 세계적인 시선으로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되게 많은 그런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0: 아, Okay, so because she had that experienc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even before as a supervisor of a luxury brand, whatnot, even though people in the beginning said, who is she? We don't know her. She was able to move forward and she wouldn't think of hanbok as a different sort of fashion, but it's all part of that big fashion industry and the field, right? And what she had done in the past, all her work experience, helped her a lot with hanbok design. All right, well, was there a phrase or perhaps a motto that kept you going during like hard times? Could you share it with our crunchers?
2: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과거에 많으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극복하시긴 했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디자이너 김영진의 마음을 다 잡아주고 좀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던 문장이나 모토 있으면 우리 크런처들이랑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네. 저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공연을 보러 가요.
0: Oh, 네. So you go watch like plays yes. when you're in difficult times.
1: 공연을 보면 일단 그 극장에서 주는 극장 안에 내가 객석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저를 좀 정화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
0: So the quiet stillness that you feel as an audience in the play, sitting down, ready to watch the play, it sort of purifies you. Okay. Interesting.
1: 또 뭐 전시도 보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네.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도닥여주는 것 같아요.
0: What a great way. She also goes to watch exhibitions. So she would take her thoughts away from the things that make her, you know, suffer or the difficult thoughts that she has. She would get rid of it as she watches plays and exhibitions.
2: 그럼 문장이나 모토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시는 거네요.
0: 네. Okay, so she would move herself actively to watch plays and exhibition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o overcome them.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 brand name is Chai. Does it mean difference?
2: 이 과정을 겪고 만든 브랜드 이름이 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difference의 의미일까요?
1: 네, 맞습니다.
0: Oh, okay. It is.
1: 예. 왜냐하면 그 패션을 하고 제가 한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것을 이루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이 차이를 꼭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성, 유니크함이 또 이 차이 안에 있잖아요.
0: Of course.
1: 네, 그래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했습니다.
0: So, you know, differences. It's always the small differences that lead to big differenc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hanbok design and fashion. And uniqueness is within that word as well. So she wanted to use this as her brand name. Okay,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unique difference only Kim Young-jin can create?
2: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디자이너 김영진만의 독보적인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참
2: 그
1: 어려운 거
2: 차이, 네, 네, 작은 차이.
1: 좀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라든가 뭐 어떤 그 내 옷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 그게 제 힘이 아닐까요?
0: Okay, very nice. So she often gets praised for her sense of color, that color, and she constantly modifies and changes the designs she has moving forward to make them better. And that is the small difference that only designer Kim Young-jin displays and has. So if you had to describe what hanbok was to our global listeners in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2: 글로벌 청취자분들에게 한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1: 정체성.
0: 아, 오케이. 정체성, identity. Why is that? 왜 그렇죠?
1: 한국 사람이 입는 어떤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네. So this is the costume or clothes that Koreans wear. And so it's a way of expressing our identity.
1: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네.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0: Oh, okay. So when you went to England, you were wearing the hanbok.
1: 근데 뒤에 학생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0: Oh, and students were following her from behind. Okay.
1: 네. 자기가 패션 전공하는 네. 학생인데 이런 옷을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개성 있고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제 옷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0: 네. So the students were actually majoring in fashion design and they were amazed to look at hanbok saying they've never seen anything so unique.

0: eyes. All right, so as Youngjin just explained, and she shared her own personal story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The second keyword is authenticity.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골라주셨죠?
1: 진실됨, 나다움, 그게 제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나다움이 없으면 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 나다운 게 뭐냐. 그거는 진실함인 것 같아요.
0: Okay, so authenticity. That's really about being your true self. When it comes to fashion and designing, if you're not yourself, then you could feel embarrassed, you know? So that's what authenticity is about, being yourself.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keep traditional lines while adding bold and even modern elements to them. Did people in the traditional hanbok industry, like in the beginning, react negatively, perhaps?
2: 디자이너님의 한복은 전통의 선을 지키면서도 또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가미가 돼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전통 한복 업계에서 눈총을 보내지 않았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땠나요?
1: 처음에 물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성을 얻었다고 하는 건 네. 항상 그 근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서 이게 뭐 전통 당에서 오건 원삼에서 오건 네. 어떤 그런 베이직을 네.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탐구하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할 말이 좀 많았어요.
0: 네네. So she always had justifications to those who had reacted negatively to her because she always had that basic roots, that basic foundation when it came to her hanbok design. She would explore by herself what the traditions are before designing. So she had a lot to say to them.
1: 한복은 패션이거든요. 계속 시대마다 변했고
0: 네.
1: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All right. So she thought hanbok is of course fashion, right? And it changes over time, over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it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atmosphere and the setting. And she wanted to express that as a hanbok designer. That's amazing.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were worn by global stars like BTS, Tilda Swinton, Naomi Campbell, so and so and on. It became a huge topic worldwide. What compliment or reaction has stayed with you the most? BTS부터 나오미 캠벨, 틸다 스윈튼까지 전 세계 글로벌 스타들이 작가님의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들의 리액션이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네. 그런 그 리액션이나 칭찬 뭐 나오미 캠벨 너무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쪽지까지 남겨주고 뭐 가고 그랬는데
0: 네.
1: 저는 한효주 씨가 네. 되게 인상에 남아요.
0: 네.
1: 네.
0: Okay, so of course every one of them left good comments. For example, Naomi Campbell, she even left a note for designer Youngjin saying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this unique design of hanbok. But what really stays with her is what actress Han Hyo-ju said.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나요?
1: 저는 그 배우가 맘씨, 몹씨, 맵씨가 다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0: 우와, 네.
1: 제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뻤어요.
0: I see. So designer Youngjin thinks Han Hyo-ju has a nice kind heart and she is also really able to pull off that look of the hanbok really perfectly in her opinion. So she has everything really when it comes to hanbok and even the personality, the character, and she thought that actress was the most memorable that wore her hanbok design. Okay, 그러면 내 디자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느꼈던 원픽 셀럽도 한효주 씨겠네요.
1: 네, 근데 또 심은경 씨도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0: 네.
1: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입고 자기가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될지

0: 굉장히 고민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배우는 그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또 김태리 씨도 그렇고 뭐 여러 요 뭐 한선아 배우도 이제 앞으로 제 옷을 입을 거지만 또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I see. Okay. Well, even 심은경, who is also in the play 반야아재 or Vanya, Uncle Vanya, also thought a lot about how well she could wear your design of hanbok, right? And also Kim Tae-ri and Han Seon-hwa, who will also be wearing your hanbok too. All these actresses, you can't really pick out one person because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0: Yes.
1: Yeah, and they're able to pull off what you have designed for them. All right. Okay, so through OTT platform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falling in love with the charm of hanbok. As a hanbok designer, like when you watch these content, do you instinctively start analyzing the hanboks that you see? I wonder. 요즘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 속 한복의 미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로서 콘텐츠를 보면서 약간 직업병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 않으세요? 한복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0: 많이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안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OTT를 보면 다른 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처럼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옷이지만 디테일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옷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1: okay. 네. So you wouldn't watch too much of Korean contents with hanbok displayed in them, but you would watch contents like Crown to see the detail and the different beauty that they display. Ah, okay, all right. And you do also design, I mean, analyze hanboks that you see on content. Okay, well, do you get inspiration from music when designing?
2: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디자인 작업 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시나요?
0: 그럼요.
1: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0: 네.
1: We'd like to listen to your recommended song. 그럼 저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거죠?
0: 김동률의 희망.
1: Okay. 김동률's 희망 is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that our designer would like to introduce.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죠? Why did you choose this for us?
0: 제가 30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위안을 준 굉장히 위안을 준 음악이어서
1: 네.
0: 곡이어서 꼭 추천을 했습니다.
1: Okay. So this song, 희망, Hope by Kim Dong-yul is actually a song that she really listened to a lot and found comfort in her early 30s when she was going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Let's enjoy the song together. It's Kim Dong-yul's 희망, Hope. Stay tuned for more.

0: Thursday's Brunch Club continues with 한복 designer Kim Young-jin. Now we'll open up the third keyword of Brunch Club.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선생님? The keyword is... Ta-da! It's gorgeous! Okay, I love this word.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멋짐, 근사함, 뭐 이런 의미예요.
0: 네. 네.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It means, of course, beauty, something amazing, just like the word means.
1: 제 옷에 누가 이렇게 gorgeous하다, 멋지다, 근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 정말 좋거든요.
0: 아, 그렇죠. If someone says, oh, your designs are gorgeous, your creations are amazing, it feels great.
1: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근사하고 또 멋지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지려고 우리가 옷도 입고 또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So even us, we try to become gorgeous people by wearing beautiful clothes or by learning things, right?
1: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Oh, definitely. So she believes this word, gorgeous, is very important, not only when it comes to design, but also for us human being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You create some of the world's most special hanbok. So I'm curious, what kind of clothes do you personally enjoy wearing?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gorgeous한 한복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평소 어떤 옷 즐겨 입으시는지?
1: 일단은 제가 만든 옷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켓 보시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경옥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당신의 옷을 갖다가 리폼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0: 네. So this is actually a clothes or jacket designed by one of her favorite interior designers, 신경옥, and it was reformed and she bought it from that person.
1: 예.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 옷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쪽지를 이렇게 남겨줬어요.
0: 와. Wow.
1: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다.
0: 네,
1: 이렇게
0: wow.
1: 재밌는 저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0: Okay,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little note, it's actually a note by 신경옥, the person who designed the jacket, and it says, what I think is how much I think and how much I behave and act. So isn't this fun? Like, our designer Young-jin likes to wear clothes by designers who has stories like this. 그럼 이런 쪽지는 서프라이즈로 넣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1: 선생님이 네. 본인이 이렇게 만들 때 그 입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길 원해서 미리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0: 서프라이즈네요?
1: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0: 네.
1: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0: 네.
1: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런 걸 하시는 이런 디자이너를 제가 옷을 많이 사고요.
0: 그렇네요. So this designer who's an interior designer, they actually put these notes to surprise the person who buys their clothes. And even though they're not a fashion designer, they create this really fun, interesting costumes.
1: 그래서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 옷도 많이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재밌는 디자인.
0: Okay. So she likes to buy clothes from designers that she likes and she finds interesting. And she also, of course, has clothes that she has designed herself in her closet as well.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able to see the screen right now, Young-jin, our designer, is wearing this jacket and on her right chest, there's a really, really cute dog that's hanging on the jacket. So I wanted to ask her, is this your favorite brooch or something? 이제 옷에 제가 아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 브로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최애 브로치인가요? 좀 스토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1: 뭐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이게 작년에
0: 네.
1: 아, 올해 초였군요.
0: 아, 네. 네,
1: 치앙마이의 죽바클이라고
0: 아, 네.
1: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가서 죽도록 일주일 동안 바느질만 하는 거거든요. 밥 먹고 바느질하고.
0: Okay, 네. So it'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got from Chiang Mai
1: 네.
0: from this club called 죽바클.
1: 네.
0: So you would sue until death, basically. Okay.
1: 거기에는 이렇게 공예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0: 아.
1: 요 강아지가 너무 재밌어서 손으로 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0: 아.
1: 오늘 또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0: 그렇구나. And it's actually a handcrafted dog brooch. And she bought it from Chiang Mai from that handcraft club who only sews like the whole day, like eat so, you know. And that's a brooch that she got from there. Oh, it's really cute. 너무 귀여워요.
1: 네.
0: 진짜 시선 강탈 강아지예요. all right. So I couldn't keep my eyes off it. Bu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People's sense of style, you know, changes over time. So how is the style Kim Young-jin admired in her 20s and 30s, in your 20s and 30s, different from what you now consider true style?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취향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에 김영진이 생각했던 멋이랑 지금의 김영진이 생각하는 진짜 멋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0: Didn't change hugely. 네. Okay.
1: 왜냐하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취향이 있죠.
0: Okay. So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That's why your style didn't change too much.
1: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한복이 너무 이렇게 칙칙한 색이 멋지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게 싫어서 굉장히 새로운 색을 아주 밝은 저만의 차이킴의 컬러를 만들었는데
0: 아, so you created your own sort of colorful color for 차이킴.
1: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어떤 텍스처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취향을 좀 두고 있어요.
0: 오, 네네네. 그러면 컬러보다는 텍스처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다음에 비율이나 라인.
0: 아, okay. So she would now focus more on the texture more than the color, even lines and proportions. So that would have changed the focus of style. Changed over time for Young-jin. Now, between running your brand and directing costumes for productions, you must be incredibly busy, you know. Have you ever experienced burnout working as a 한복 designer? 브랜드 운영, 그리고 무대 의상 감독까지 하시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을까요?
1: 매번 번아웃 오는 것 같아요.
0: Oh no! Every time 네. you're burned out, that's
1: not good. 네, 네.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약한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0: Oh wow! How beautiful. So she doesn't believe she's a strong person. She's a weak person, but she wants to become someone who would just ride the wind. You know.
1: 네. 네.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반야제에
0: 네.
1: 그 은희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그냥 일을 하며 견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0: Okay, all right. So there is a line from 반야 아재, Vanya, Uncle Vanya. It says you have to just work and just withstand everything that you experience and go over that in the end. Okay, well, is there any like ways you recover or recharge personally? 뭐 이렇게 번아웃이 매일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혹시 극복 방법이나 힐링 방법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목욕을 해요.
0: Okay, you bathe yourself.
1: 예,
0: okay.
1: 예전에는 한증막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Okay. And you also go to Korean saunas.
1: 예.
0: Uh-huh.
1: 그러면 가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0: Uh-huh.
1: 그래서 그런 거로 내 스스로가 좀 치유를 한다고 할까?
0: Okay. So she meditates there and she has her own sort of therapeutic time while she bathes or goes to the sauna. Okay, 뭔가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Yeah, when your body feels comfortable and relaxed, your mind is able to relax as well. So those are her ways to recover and recharge. Now, is there any routine, perhaps, like a daily routine that you do to sort of end the day? 그러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목욕 재기를 하고
0: 네. bath first. 네. Okay.
1: 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uh-huh. 제가 만든 잠옷.
0: Oh, change into comfy clothes. The pajamas that you made. Okay.
1: 그게 그 전통 그 속바지 로 만든 오가닉으로 만든 면바지를 입고
0: okay. 예. An organic pants 예. that you made using organic fabric. 예. Okay.
1: 그리고 차 한 잔을 장미차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봐요.
0: Okay. And she has a cup of tea, rose tea, and watches Netflix. What do you watch? 어떤 거 보세요?
1: 되게 다양하게 보는데 일단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대물? 시대물을 보면서 일단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옷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상상도 하고 또 재밌는 또 스토리도 이렇게 듣고
0: So you like to watch various content on Netflix, but you like the classics. You watch historical dramas and series. You like to imagine the situations, imagine what sort of clothes that you will create or design. So like listening to you, you sound like a very inquisitive and imaginative person. Is your MBTI N by any chance?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 하시려면 뭔가 이런 시각적으로도 상상을 해야 될 테고 MBTI가 혹시 N이신가요? 뭐뭐 N이잖아요. N 혹은 S인데
1: 그거 네. 누가 보내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 그
0: Okay. So someone sent her that to try out before, but she wasn't so sure if she was on one side. She's in the middle of all the letters of the MBTI.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e not only designing hanbok, but also archiving its legacy. What kind of inspiration or direction do you hope your work gives future young designers? 이제는 디자이너를 넘어서 한복을 아카이빙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신데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기록들과 옷들이 다음 젊은 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1: 이 포토그래퍼 중에 비비안 마우어라고 내니였어요. 부모.
0: 네. 네.
1: 근데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이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너무 굉장한 작가였던 거죠.
0: 그렇구나. 네. So there's this photographer named Vivian Maurer. She was a nanny. But her film, she's never done an exhibition personally before, but the photos that she's taken was found by someone by chance and it was people realized that she was a great photographer.
1: 근데 그녀의 사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보이고 어쩜 이렇게 그 이렇게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0: 아, 네 네.
1: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지금 존경한다고 하거든요.
0: So looking at her photos, you can feel the human warmth as well as the beauty of proportions and many people admire her photography these days.
1: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유명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제 옷을 봤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So Youngjin thinks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look at her designs and creations and think, You know w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ose creations, designs back then? Then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thought that about her. Well, my question to you is if you were to give any advice to these young designers then, what would it be? 그러면 이제 막 한복 세계에 뛰어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필드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0: Oh, working in the field is the best. 네. Okay.
1: 왜냐면 공부한다고 이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It's not about studying. 네. Okay.
1: 패션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네.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필드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Because it's fashion, it constantly changes. And so you have to be in the field, really be able to sense the change to your skin and really put yourself in that industry to be able to learn a lot.
1: 그렇지만 자기 세계를 구축은 해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인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바라보는지 그런 종합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But at the same time, you also have to create your own world, your own perspective. Think about what you want and what you want to pursue in fashion while you work in the field. So you have to be creating something that's your own as well. Okay, well, you're known for constantly surprising people with new ideas.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your next project, perhaps?
2: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 김영진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신다면요?
1: 제 옷을 가지고 네. 놀고 싶어요.
2: 오
1: 놀고 우와. 싶어요.
2: 너무 기대돼요 벌써 이.
0: Okay, so she wants to play with her clothes. What a big hint.
2: 너무 기대되는데요.
0: I'm real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that future project. Oh my gosh.
2: 더 있을까요 힌트?
1: 아니요 더 이상은.
0: 네 거기까지 약간의 네. 스포일러였습니다. 네. Okay, that's the hint that she shared about her future project. But I'm already so excited and looking so much forward to what it would be. Are you ready to be surprised as well, Crunchers? All right, well, it's been such a wonderful 1 hour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Lastly, could you please leave a final message to our crunchers?
2: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글로벌 청취자 크런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많이 드시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세요.
0: Oh, wow. Okay. So everyone see a lot of things, listen to a lot of things, eat a lot and enjoy everything. All the senses that you can enjoy in this world right now in your lives. Okay, just like our designer Youngjin, I hope that you get to be grateful of the things that are around you and open up your ears as well as your eyes, and everything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Now, this has been Brunch Club, and it was such an honor to have our hanbok designer who always surprises us with ideas like this. So we'll say goodbye to her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t was such a fun 1 hour with you. All right, so we'll have to say goodbye to with our last song. It's I Stay by Kepler. Oka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네, 같이 인사할까요?
0: Keep crunching!

0: at the end of each month, grab a seat to hear about artists from artists with insight. A way to wrap up the month with music. Our monthly cafe is here, and he's back in the studio. Jun's 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Welcome back. 준 씨 여름 좋아해요?
1: 전 너무 좋아하죠.
0: 아 네. 진짜?
1: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해요.
0: 아 네. 진짜요? 그러면 요 며칠 날씨를 좀 좋아했겠네요?
1: 아니, 짜증나더라고요.
0: 왜?
1: 너무 덥더라고요.
0: 아, 잠깐만.
1: 이게 비가 와가지고 습해져가지고
0: 맞아, 습해요.
1: 아, 여름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상당히 예 힘듭니다. 네.
0: 그러면 준 씨는 좀 약간 캘리포니아의 여름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군요.
1: 네,
0: 약간 좀 건조한데 진짜, 네,
1: 딱 그런
0: 더운
1: 바이브.
0: 네. 오케이. So it's been a month since we've seen Jun. And I was like, do you like summer? And he's like, oh, I love summer. I was like, okay, then you must be happy. He's like, nah. The weather these past couple days has been really annoying. I was like, why? He's like, because it's humid. So, so I was like, then you like Southern California type summer, like dry heat yeah. and not humidity. He's like, yeah. Dry hea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likes a little bit more. 이봉봉님은 준님 또 봐서 너무 좋아요.
1: 저도요.
0: Griffin is dropping 네. by to say, welcome back, June.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봐야죠, 뭐. 다음 달도 준치 오면 너무 좋은데 봐야겠죠, 뭐.
1: 인생은 항상 어디로 흘릴지 모릅니다. 네.
0: 도망가면 우리가 좀 잡아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 아니요 도망은 절대 안 갑니다
0: okay 네. so I hope that he can come back each month but for now you know he's here this week so we get a chance to have him here the seasonal change happens quite often and I want to see if this affects you as a musician 혹시 이제 계절이 바뀌면 사실 이제 시즌송이라는 것도
1: 있죠.
0: 좀 있고
1: 네.
0: 사실 준 씨도 이제 약간 좀 시원한 노래도 좀 있고 이제 가을 노래도 있고
1: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요. 네.
0: 이 계절이 바뀔 때는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티스트 분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이 계절 네네네.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준 씨는 좀 어때요?
1: 저는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때 조금 많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사람의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센치해지는 그 감성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서 가을.
0: 네. Okay, so yeah, he agrees. I was like, I have a feeling that because we have a lot of like seasonal songs and our singer-songwriters tend to release seasonal songs. Jun's got a lot of seasonal songs. And I was like, do you feel the seasonal change a little bit more? He's like, he feels definitely from summer to fall. He really gets sentimental in that area. And so he finds himself kind of falling down that as well. Anaga is also dropping by to say just made it just in time for June to be in the studio, which is perfect. Oh, wait a minute. But you said that you get really sentimental, but your track Autumn Leaves is actually really sweet. 네, 어, Autumn Leaves는 좀 약간 많이 사랑스러운
1: 맞아요,
0: 느낌인데요.
1: 맞아요.
0: 네. 센치한 느낌보다는.
1: 그러니까 감정은 이제 센치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음악에 녹여내는 것보다 저는 좀 그런 기분을 좀 떨쳐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오히려 반대로.
1: 네, 그래서 음악은 조금 밝고 좀 희망차고 아니면 좀 러블리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 그 공개되지 않은 곡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곡들은 작년에 쓴 것들은 굉장히 센치하고 좀 되게 다른
0: 오!
1: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곡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올해 가을에
0: 조금 다른 부분
1: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름에 이제 곧 앨범이 어제 녹음이 끝났어요 제가 전부 다 모든
0: 이래 곡이. 이봐요 이게 준 씨가 이렇게 자주 봐야 우리가 이런 수식을 이렇게 막 그때 볼 수 있다고
1: 맞아요 어제 녹음이 끝나서
0: 본 녹음
1: 네 그래서 이제 여름 시즌에 또 맞는 곡들이 많이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0: 쏘라락 나올 거예요? 오 좋다!
1: 준비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0: okay,
1: 네,
0: okay,
1: 기대 많이
0: okay,
1: 해주시면
0: okay.
1: 좋을 것 같습니다
0: wow, okay. Pauline is dropping by just in time as well and so I was talking about he has an autumn track called Autumn Leaves and I was like excuse me Jim but you say you get really sentimental in autumn but your song Autumn Leaves is actually a very quite lovey-dovey track for the autumn season he's like yeah so he gets sentimental but in the past he tried to kind of balance that out a little bit by trying to make his music something opposite, a little bit more lovely. He did write a lot of more sentimental tracks last year, so he feels that he's probably going to be able to release a lot of that this coming autumn. And he officially finished some recording for some stuff that's coming out soon. I was like, oh my God, he needs to come into the studio this often so we know this stuff like right away. But yeah, it looks like there's some exciting things coming out for us in the next couple of weeks. 너무 잘생겨서 눈을 못 떼겠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You're so good looking. I don't know where to look. 네. Okay. 그러면 여름 분위기 사실 준 씨가 지금까지 여름 분위기 노래들도 꽤 많이 썼는데 좀
1: 달라요.
0: 달라요? 네. 이번 게?
1: 이번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거는 약간 좀 통통 튀고 uh-huh. 좀 발랄하고 상큼 상쾌 yeah,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곡은 약간 좀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고 좀 새드한 곡도 있고 이번에 약간 느낀 감정들이 아 이거 좀 얘기하면서 지금 막 나올까 말까 막 이래가지고 아 지금 어쨌든 되게 느낌이 달라요.
0: 나 다르구나. 네,
1: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0: 장르들
1: 이번에 또 아 여기까지.
0: 오케이 오케이 노래 나갈 때 내가 좀 더 해야지. 네. 오케이. So we are gonna he says that he's up until now he's released a lot of like summer tracks so we're a little bit more like refreshing a little bit more kind of like bright and whatnot in his music style. It's very different this time around. He's like, oh, I want to say more, but like, I don't want to spoil it. So it's like, I'm going to stop right there. So I'm going to try to talk about it during the song. So I'll try to get you guys more details. So hold on tight.
1: Stop.
0: But in the meantime, he's here for our monthly cafe. And so we have our part one, which is going to be our artist of the month. So it is May and we have our May artist that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자, 파트 1은 이달의 가수죠, 준 씨. 한국말이랑 영어로 이 코너 소개 좀 부탁해요.
1: 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매달 좀 눈여겨본 가수 혹은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뭔가 이 5월에 나온 5월 달이니까 5월에 나온 앨범 중에서 가장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인상 깊게 들었던
0: 오케이.
1: 네, 음악을 제가 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0: 오케이.
1: 왜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민망해 했냐면
0: 같이 피처링해서
1: 네 제가 피처링
0: 아니 우리는 사실 네. 이 코너랑 왠지 뭐 준 씨 우리 얘기 전에 했을 때는 네. 준 씨는 거의 매달 만약에 오신다면 네. 거의 그냥 본인 노래로 도배해도 되는 코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1: 살짝 민망했지만 그런 곡을 준비를 했고 오케이. 영어로도 한번
0: 예, 해주세요.
1: 네, 설명을 드릴게요. Every month, I'll be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are performing again after a long break. I'll be picking on artists based on my own personal taste and vibes. Then we'll take some time to listen to their music together.
0: Yeah, and he was kind of bashful about this month because he's featured on the track. And I was like, no, because honestly, when we pitched this to him like 4 years ago, we originally kind of thought that he would bring all of his songs every time he joined us in the studio. So it's fine that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his music. 자, 어떤 곡인가요?
1: 네, 파테코라는 프로듀서의 졸음쉼터라는 곡인데요. 피처링으로는 지스트라는 아티스트하고 준이 함께한 곡입니다. 네.
0: 사실 안 그래도 준 씨가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었는데
1: 네.
0: 그 찬 지스트 이 분들이 제 느낌 이제 그냥 오로지 리스너의 입장에서는 네. 준 씨의 공백 기간
1: 맞아요.
0: 동안에
1: 네, 엄청...
0: 좀 비슷한 계열의 맞아요. 아티스트 분들이지 않았나
1: 네.
0: 그러니까 좀 뉴 제너레이션으로 좀
1: 맞아요.
0: 올라온 아티스트 분들처럼 느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피처링을 했다고 그러니까 파테코 프로듀스님이랑은 이렇게 좀 다 아는 사이인 건가요? 어떻게
1: 그쵸.
0: 알게 된 거예요?
1: 되게 다 좋아하는 형이고 파테코 형님은 그리고 지스트 같은 경우나 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자주 보면서 이제 음악적 교류도 하고
0: 진짜요?
1: 네,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한 사이라서 그 음악도 그냥 뭐 파일이 하나 와요 띡 할래?
0: 잠깐만 우리 그럼 예전에 크루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1: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형태는 크루가 아니고 그냥
0: 그쵸?
1: 이제 친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할래? 네?
0: 왜냐면 네. 예전에 크루 때도 이제 막 거의 그냥 준 씨가 작업실에 있다가 그냥 띡 던져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비트 같은 거 하다가 띵까 띵까 띵까 하다가 그냥 넘기면 이제
1: 그냥 다 어느 정도 완성이
0: 갑자기 갑자기 네. 막 알아서들 막 이제 올려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다시 보내버리고 막 이랬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요즘도 약간 그런 좀 지인분들이랑도 이렇게 계속 좀 고려가 계속 하게 되는군요.
1: 네네.
0: That is so amazing. Okay, so this is my personal opinion, and I really wanted to ask Jun about this if he ever came into the studio and we got a chance to talk about it. So, in my personal opinion, Justin Chan, who PD님 and I play quite a lot on the show, in my personal opinion, they felt like the new generation of Junes. So, like, it feels like if Jun was a part of a different generation, because I've known him for, like, 8+ years now, it feels like Justin Chan and that era of artists are kind of like coming up in the hip hop and R&B scene, and they have a very similar vibe. And so I was really interested because he did share that when Pateko's track dropped, he did share this on the stories, and I was like, wait, Justin Jr. are on the same track? This is gonna be interesting. So I was asking, like, are you guys close? And so he says that, yeah, he's really close with the producer, Pateko, and he's already close with Tan and Jis too. And they just, like, are literally kind of just in around, like, he'll be at home or in his studio, and then a file will come, and then they just end up working together. And he used to do that with his crew too. Like, he would be in the studio, and then he would just make a beat, and then he would throw it to his crew members, even though they're not crew now. Like, back then, he would just do that, and then, like, the amazing songs that we had from the crew was kind of as well. So, 자, 이 노래를 그러면 파일이 그냥 띡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작업실 놀러 갔다가 하게 된 거예요?

0: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파일이 실제로 띡 왔고, 네, 이거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작업을 해놨거든요.
0: 그래서
1: 저는 군대 있을 때 사실 발매가 될 줄 알았는데 발매가 생각보다 미뤄져가지고
0: 좀 미뤄졌고,
1: 네, 올해 나오게 된 거고, 가사를 보면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라는 의미도 담았고, 뭔가 얼른 갔다가 얼른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도 담았고, 뭐 졸음쉼터에 대한 의미도 담았고 해서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노래이지 않을까.
0: 네. Okay, so he wrote this while he was getting ready to like serve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So he felt that this song was gonna be coming out then, but it ended up getting pushed back a little bit more than he expected. So in the lyrics, and if you guys listen very carefully, he tried to think about like, it was a message to the fans, like, please wait for my military services. I'll be back with more vigor. And he also put a little bit of like the rest stop meaning into that as well. 자, 이봉봉님, 저도 이제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다음 질문, 지금 이봉봉님의 질문은요, 우리 노래를 듣고 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최대한 스포일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봉봉님의 질문은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1: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Okay, so there's a listener question that just came in about his upcoming album, and I'm gonna try to warm him up during the song break so that we can try to spill.
1: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0: 신났어요. 나 지금 다음 나올 노래들 최대한 스포일러 받고 싶어요. So what we're gonna do is get a chance to listen to his main pick, which is Pateko's track of 졸음쉼터 or Rest Stop with just and himself featured on the song. Enjoy this track,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한 곡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끝났으니까 녹음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 Okay. So far there isn't. It's just him. But he's known to do a lot of like featurings and collaborations and stuff like that. But he has one song that like might be able to be fulfilled with a artist. And so we get a chance to, you know, look forward to that if that is true. So in our monthly cafe, we have our artists bring in different songs and whatnot. And in part two, we have our new tracks and our oldies. So like our oldies, but goodies. And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at. But June's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part two. 자, 파트 2 소개해 주세요.
0: 네, 파트 2는 제가 자주 듣는 음악들,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동안 제 귀에 좀 많이 들렸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도 많이 들렸던 이제 노래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신곡하고 명곡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좀 연관성을 지어서 나름대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Okay, and in English too?
2: Think of this as a pee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 discovered myself to BG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way.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1: Yes, okay. 잘하면서 뭘... 그래도 지난달만큼은
0: 땀이 이제 안 나요.
1: 땀이 안 나네요. 네. 아, 다행이다.
0: 약간 흐를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흘렀고 오늘은 고여 있고 이 차이가 좀 지난 예. 네.
1: So he last month he was here, like he was literally sweating because he was worried about his English. And yeah, he's doing much better. So you never know if he gets a chance to come in each month, then we may get a chance to see more improvement. But his English is already great. Okay.
0: Thank you.
1: So what songs are we gonna be looking at today?
0: 신곡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1: okay.
0: 신곡은 준호준이라는 아티스트의 사람이 사랑하면 안 돼요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1: Okay.
0: 사실 준호준이라는 친구는 저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거든요.
1: 어머!
0: 오래전 친구인데
1: 어머!
0: 이 친구가 사실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하고 런던으로 갑자기 갔어요. 20살 이후에.
1: 어머!
0: 네, 갑자기 이제 런던을 갔다가
1: 네.
0: 거기서도 음악 작업을 이제 취미로 계속 하면서 미술 전공을 이제 마치고 대학교를
1: 오케이.
0: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썼던 음악들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앨범을 묶어서 내고 있거든요, 요즘. 공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노래도 정말 좋고 네 그래서 특이한 이 5월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왜 노래를 선정을 했냐면 엊그제 만났어요.
1: 네네네네
0: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이 생각 자체가 저랑 조금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생각을 제가 얻을 때도 있고 오히려 제가 줄 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노래를 들은 거죠. 이 노래를. 그래서 이거 들려드리면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신곡으로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달에도 느꼈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0: 네. 저도 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1: 그러니까 이런 이 Monthly Cafe의 컨셉은 진짜 딱 방금 준 씨가 얘기한 그런
0: 맞아요.
1: 우리가 어느 인터뷰에 가서 어떤 그쵸. 기사를 네. 뭐 인스타 글이나 어떤 거 무슨 라방을 켜서 이런
0: 맞아요.
1: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네. 우리가 이런 걸 알
0: 수 없죠.
1: 리가 네.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사실 음악은 한 달에 들었던 음악처럼 이게 BGM이거든요. 우리 삶에 나 어제 카페 갔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고 뭐 이별했을 때 나왔던
0: 맞아요.
1: 노래가
0: 네.
1: 인생의 BGM인데 이런 인생적인 얘기를 준 씨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 코너예요. So 준호준 there's a fun story that Jun was telling us about. So 준호준 and him went to high school together. Fun story, 준호준 was a music major in high school, but then all of a sudden was inspired to be a art major in college and decided to go to London to study for art his entire college degree. So just randomly.

0: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1: You want to message me?
2: Go
3: A-R-I-R-A-N-G.
4: arirangradio.com.
1: All right, it is monthly cafe day. Juna's back in the studio with us. We are super happy that he was able to join us back in the studio. And Anuga was kind of, I really love Juno Jun's track, but she was just like, 근데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안 돼요?
5: 아닙니다. 제가 준호준한테 말할게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써가지고. 네.
1: 네, 저도 지난달에도 준 씨가 왔었을 때도 그랬지만 진짜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음악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아티스트랑 와서 정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희 계속 얘기해요.
5: 네, 맞아요.
1: 지금 계속 음악 얘기했어요.
5: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 뭐 지금 요즘은 또 음악하기 힘드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좋아요. Okay, 네. So I really love talking about music with our listeners. And Anuga was saying that, but really can people not love? And he was like, no, I'm going to tell Juno Jun that he needs to change the title because the title is ridiculous. But yeah, last month when June was here, him and I were talking about music during the song break, but we did it again. Like we continually talk about music, but this is the whole point. This is a time for us to really just talk about music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So our listeners as well, while you guys are listening to the show, if there's any questions that you guys have for him,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This is like an open conversation. We're sitting in a cafe just talking about music. 정말 우리 monthly cafe처럼 정말 카페에서 음악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준 씨한테 뭐라고 물어보세요.
5: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he's like, I'll be able to answer your questions as long as I have enough time to do so. Because we always run over time here. Okay, so in part three, we have our K-pop X world because K-pop is going global these days. So he's got another track for us that we're going to be looking at. But he's going to also tell us about part three. 자, 파트 3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5: 자, 파트 3는 우리나라 가수, 그러니까 K-pop 아티스트가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협업한 곡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제 느낌 가는 대로, 필 꽂히는 대로 딱 픽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in English.
5: K-pop X international artist collabs are everywhere right now. I've chosen one particular track based purely on my own personal taste to introduce to you all. Let's listen to it and have a little chat about the music and everything in between.
1: Exactly. Okay, what song did you choose? 잘하면서.
5: 땀이 슬슬 날라가. 제가 선택해온 곡은 토리 켈리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Spruce라는 곡이에요. 이 곡에는 이제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가 피처링을 한 곡입니다. 우와. 저도 이 곡이 이제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김채원 씨? 한국 아티스트 아닌가? 르세라핌 아닌가? 하고 딱 들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이 톤이
1: 달라요.
5: 진짜 너무 좀 외국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 톤 자체가. 그래서 토리 켈리의 이 보이스가 나온 다음에 한 1분 지난 다음에 이제 김채원님의 보이스가 딱 나오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한동안 이 곡만 좀 오랫동안 들었던 적도 있고 곡 내용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선정해봤습니다.
1: Okay, so he chose Tori Kelly, loves Tori Kelly. So he was already going to listen to the album when it dropped, but then when Spruce came up on his playlist and he was reading the title, he's like, Kim Tae, wait, huh? This, huh? He's like, isn't that a Lucidafine member? Like, am I tripping here? And so he was listening to it, and he says that when he jumped into the track about a minute in after Tori Kelly's part is done, Kim Chuan comes out, and Kim Chuan's tone is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we've gotten a chance to listen to up until now. And he was completely floored by it. And he was so hooked on this track for a while that it was like at the top of his playlist for quite a long time, because it was just, the combination was outstanding. And so he really wanted to introduce it to our listeners for today. Gwen is saying that I love June's English.
2: 준 씨의 영어 계속 칭찬받아요. 매달.
5: 저는 뭐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아, 이게 중간중간에 약간 제가 사실 읽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음이 약간 좀 이 이상한?
1: 네.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5: 그런 게 있어가지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5: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우,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5: Thank you.
1: 왜냐면 원어민도 멈춘단 말이죠.
5: 그러니까요. 그렇게 멋있게 멈추고 싶은데 저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멋있게 멈추는 거 있잖아요.
1: 아유, 네. 잘하고 있어요.
5: 노력하겠습니다.
1: So, 네. Because Gwen complimented on his English, he's like he's like I'm gonna try to do my best. Because he says it obviously with the Korean English, you know, the basic English. Just education here in Korea. I mean, he'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English language. So reading is not unnatural for him. But then he's like, there's some places where he feels himself stopping, which feels that it's like awkward. And so he feels he shouldn't stop there. And I was like, even English speakers fumble, so it's fine. He's like, no, but I like want to stop, like, you know, really like cool, but like it doesn't feel that way. And so
5: thank you.
1: he's into that. We hav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before, but I want to see what your take is. 사실 오늘 일부에는 또 AMA가 며칠 전에 American Music Awards에서도 이제 막
5: 맞아요. 네.
1: BTS부터 시작해서 캣차이 막 이렇게 좀 상을 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기는 한데, 준 씨는 또 이제 해외 나간 적도 있고 이제 이미 이제 활동을 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런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이미 맞아요. 투어를 많이 갔었던 시점이라. 네. 그때 피부로 와닿았었던 그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의 그 바이브랑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국을 아는 사람들의 그
5: 차이?
1: 횟수라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
5: 네. 엄청 많았죠. 왜냐면 제가 그때 투어를 다니고 이럴 때는 진짜 막 이제 K-pop 자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1: 이제 막 핫해질 때였잖아요.
5: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옛날인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찍는 문화
1: 맞아요.
5: 아직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외국 투어 가면 핸드폰이 아예 안 보여. 핸드폰 없이 그냥 진짜 즐기는 소리 지르시고 막 이렇게 손짓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이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뭐 어디 특정 나라를 꼽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외국에서 내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불러준다고? 이 발음 그대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1: 안 늦었으니까
5: 어쨌든 너무 너무 행복한 투어들이었고 그리고 뭐 사실 K-pop은 지금 사실 더 이제 완전히 확장된 버전의 K-pop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유행에 편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I was talking about because you know I've met him like him and I go back to what like eight almost 10 years now. And so when he was doing tours and stuff like that, he was kind of at the peak of when K-pop was starting to get really global. And so yeah, he was saying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as the coolest thing was in Korea, he noticed that all of us are like really camera oriented, like we want to get stuff for the gram and like post and like have our videos and stuff like that. I'm guilty too because I posted a lot of videos of them. But he noticed that like when they would go to different countries, the audience really just kind of jumped in and really enjoyed the show, especially the type of music that it was doing. But he was also floored by the fact that a lot of the fans were being able to sing to the songs in Korean. And their Korean pronunciation was actually pretty on point. And so he feels that now that it's like become so much bigger, the pool has gotten such like so bigger than it used to be. He's hopeful that he can kind of jump in on that if he could as well. 우리 다음 달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2: 어떻게 뭐 이렇게 네. 발목을 어디다 묶어놓고 이렇게
5: 아니요 저 묶어두지 않으셔도 돌아옵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2: 오케이.
5: 네.
2: 오케이.
5: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시거든요.
2: We need to start wrapping up today's show because, and I'm like, man, we really do have to see him next month, but I don't know. We're going to have to try. I was like, do I have to like tie him down somewhere? He's like, you don't have to tie him down. I'll be available if I can be available. So hopefully we can call him back. He was able to give us our international track of the day. The collaboration is Tori Kelly and Kim Taehyun on the track with Spruce. This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closed with. 이번 달도 너무 감사하고요.
5: 네.
2: Hopefully we can see you next month.
5: 네.
2: Stay cool.
5: 제발. 네.
2: 시원한 한 달 보내세요. 혹시 네, 볼 수 있다면.
5: 네.
2: Bye.